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양으로 오늘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모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이날에 오늘 예 여름이 끝나가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날이 예, 날씨는 아직 예 아직 멀었죠. 아직 여름이 끝나가려면 아직 먼긴 한데 아, 큰 공감을 오늘 못 사고 있는 아침인데 근데 왠지 그렇잖아요. 왠지 뭔가 8월까지일 것 같은 여름은 여름하면 8월까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만 있나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있거든요. 9월부터는 약간 뭔가 가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뭐 예전에는 그게 약간 좀 정확하게 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여름이 더 길어지고 좀 불분명해졌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은 8월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여름에 어쨌든 끝자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계절이 끝나는 이런 매듭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또 계절을 한 계절을 살아왔는지 이걸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넘기면 아무 생각 없이 가을을 맞게 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가을을 맞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겨울 맞고 아무 생각 없이 2027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매듭을 잠깐 잠깐씩 지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8월 31일 예, 오늘 31일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하루 또 내가 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여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맞게 될 그 9월 새로운 달, 새로운 달을 또 힘차게 시작할 준비를 오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0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오늘 말씀 퀴즈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어서 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출석 check to the check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피어월십의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두 곡의 찬양 이어 듣고 왔습니다. 자, 8월의 31일. 예, 8월의 마지막 날 하려다가 8월의 31일을 그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척하면 척이죠? 예, 우리 뿜뿜 가족들은 뭐 척함 척이니까. 자,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받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어서 입장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 전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예, DJ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지 쓱 봤는데 아직 조금 미진해. 예. 우리 미진이들 깜짝 놀라게 미진하다는 말 많이 쓰지 않게 해줘요. 대신 미진이들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방송 듣다가 밥 먹다가 깜짝 놀라고 나 방송 나 이름 나온 거 약간 요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 MSG 아니고 진짜로. 예, 그래서 조금 더뎌요. 예,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다음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뿅뿅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 날 뿅뿅함을 가르치사. 자, 우리의 날들을 못하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오늘 세 분? 그건 좀 상황 보고 예,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록은 셋 예,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0: 자,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캘리 윌라드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어요. 자, 오늘 8월 31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편, 90편, 12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뿅뿅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과연 여기에 들어갈 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예, 건수 나오고 있고요. 예, 덕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야, 아, 이건수, 이덕수 팀장님까지 쓱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숫자로 끝이 나요. 아, 숫자로 끝이 나고, 예, 힌트입니다. 힌트 숫자로 끝이 나고, 자, 여기서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아, 국어사전 힌트를 조금 드리게 되는데, 아, 이 뿅수가 헤아려 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아려 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뿅수는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수, 급수, 뭐, 예, 아, 난리가 났는데, 자, 과연 어떤 수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이 뿅뿅 숫자로 끝이 나는 헤아려 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은 바로 개수였습니다. 개수. 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의 날이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남은 날을 값지게 쓰게 해달라라는 시편 기자의 간구가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지 오늘 한번 매듭을 지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8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말씀 꼭 챙겨가셔서 묵상하면서 각자 그 날들을 한번 개수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품격 미술 시간 빈센트 반 건스. 안녕하세요. 고품격 라디오 미술 시간 빈센트 반 건수. 저는 반건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걱정 하덜덜덜덜덜덜덜덜 마세요. 자, 설명과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려보시고 내가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대 3 비율에 세로가 4 그리고 가로가 3 정도의 비율의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조금 여유있게 그려볼게요. 여유있게 가로 4, 세로 3 정도의 좋다. 가로 4, 세로 3 정도가 요즘 뭐 여권 사이즈라고 하죠. 좋은 사이즈. 됐나요? 사각형, 반듯한 사각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숫자를 큼지막하게 적어줄 겁니다. 꽤 크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 31. 그거 아니에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no PPL. 우리 뿜뿜 라디오는 no PPL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31, 커다랗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오늘의 작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만해도 무방한데 디테일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네모 박스, 우리가 그린 네모 박스 상단에 좌우에 좌측 우측에 각각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각각의 작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됐어요? 예, 사각, 우리가 처음 그린 사각형의 윗부분에 숫자 윗부분에 좌우에 각각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거기에 좌측부터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죠. 좌측에는 8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8 밑에 영어로 A, U, G. 아우야, 고급지다. 품격이 있다. A, U, Z. 아우야, 좋다. 자, 8, 그리고 A, U.

쥐가 등장을 했고요. 자, 이제 우측 박스로 넘어갈게요. 우측 사각형. 우측 사각형에도 글자를 적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한자를 적어줄 겁니다. 달, 월, 자. 달, 아, 야, 느낌 있다. 한자까지? 어머, 세상에. 몇 개 국어를. 자, 달, 월, 자를 적어주고요. 달, 월, 자 밑에 영어로 M, O, N. 아, 야. 아, 글라발하다. 너무 글라발하다. 아주 그냥. 야, 품격 있는 미술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예, 좌측 박스에는 팔, 그리고 A, U, G. 우측 박스에는 한자, 달, 월, 자, 그리고 M, O, N.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심심하니까 조금 채워줄게요. 그 작은 박스들 사이에 공간이 있죠. 작은 박스들 사이에 공간. 거기는 숫자를 적습니다. 2, 0, 2, 6. 예, 2026을 적어줄게요. 아, 야, 이거 뭐, 쓱, 뭔가 나온다. 예. 자, 그리고, 예, 마지막, 활용점정. 예,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디테일한 겁니다. 디테일한 거. 처음 그렸던 우리 그 사각형 있죠? 그 사각형의 윗변. 예, 윗변. 그쪽을, 약간, 부스부스 부스부스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아? 번개 뭐 그 지지직으로 예 한번 할게요. 지지직으로 표시를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찢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찢어진 것 불규칙하게 감전 아니고요. 예 찢어진 효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더 해볼까요? 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그 그렸던 썼던 31 그 밑에 공간이 남을 겁니다. 그 밑에 31 밑에 공간이 조금 허전하게 남을 거예요. 거기에 요 문구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오늘을 소중히 꽉 찬다 이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어머 세상에. 디자인, 나 한 번도 이거 그려본 적이 없는데, 나 심지어 이거를 써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걸 그렸어요. 그게 빈센트 반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오늘 우리가 그린 이 그림, 과연 무엇일지. 정답, 단문을 심은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린 그림까지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해지겠지. 단문 오시면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From God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코너스의 코너 작은 코너 코너 시간 빈센트 반건스 라디오 미술 시간 함께 달려봤는데요. 이제 그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이 몇몇 개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약간 찢어진 느낌을 내줘라. 에? 박스 저기 우리가 처음 그린 사각형 위에 맨 윗변을 좀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부스부스 해줘라 그랬더니 진짜로 번개 맞은 작품들 어? 진짜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 예 여튼 번개 맞은 건 아니고요. 번개 맞은 건 아니고 자 이제 그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이거 정답을 확인하시면 아 그 표현을 요구한 거구나 아실 거예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달력이었습니다. 달력. 예, 달력. 완전 현실 고증. 예, 8월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요거를 먼저 힌트로 그냥 다 드린 거였어요. 예. 자, 달력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뭐 8월의 마지막 날을 심하게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오늘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고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우리 만나요. I'll be back.

0: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죠.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미래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래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을 닫지 마십시오.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미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의 깊은 뜻. 여러분 뭘까요? 예전에는요. 사진을 사진기를 가지고 찰칵하고 찍었죠. 그런데 그 사진기 안에 필름이 들어있죠. 그러면 필름이 들어있다면 찍은 대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진기라고 해도 필름이 없으면 찰칵 소리만 낼 뿐 어떤 한 장도 현상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찍은 사진이 그대로 인화지에 현상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땅 문서, 건물 문서 등 등록된 문서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땅을 매입했다고 수십만 평이나 되는 땅이나 높은 건물을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죠. 그 작은 가벼운 문서 하나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문서만 있으면 그 땅과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 보증수표라는 걸 발행해줘요. 번거롭게 현금 1억을 사과 괴짝에다 넣어서 라면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끙끙대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단지 1억이라고 쓰인 보증수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은 다 가진 사람이죠. 미래도 그 믿음의 소유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자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막연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일을 만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계속 나아가면 그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달걀을 들고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보아야 하고 듣지 않았지만 들어야 하는 것, 느끼지 않았지만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으며 증거해 본 적도 없는 그것.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망원경과 현미경을 사용하듯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못 보는 것을 보며 안 들린 것을 듣고 미래의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습니다. 본 사람들이고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좀 심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0: 죽음이 와도 어떤 손해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를 가르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악이 최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픔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의 확신, 그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의 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선교와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전쟁이 일상화된 세계 정세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열악한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후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헌신을 기억하사 선교 현장마다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270만 명의 이주민을 향해 배타적 우월주의를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언어 장벽과 빈곤으로 소외된 부모들과 이 땅의 20만여 명의 이주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안방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신앙으로 인해 난민과 실향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 생명과 위로 평안을 얻게 하소서. AI 기술의 군사화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그 위험성을 깨닫게 하소서. 책임 있는 국제 규범과 올바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속히 마련되어 AI가 생명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갑니다.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죠. FM 98.1MHz, 진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참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에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디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짝을 내딛지 않으시면 디제이가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그거는 디제이가 억지로 이제 찾아가면 그거는 이제 그 예 조금 예, 영역이 달라집니다. 예. 처리하는 사법적인 거 이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만 다가와 주십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문턱 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아니 계시죠? 네, 아니 계시긴요. 예란이 예, 아니 계신 분들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지금 안 보내신 분들 엄청 많아. 뿜뿜 두 글자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챙겨가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이 또 우리도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 항상 제가 DJ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외치시던데 끼리끼리 우리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한다면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려봅니다. 찬양과 함께 뿜뿜 두 글자 받아보도록 하죠.

예수전도단의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 김명식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두 곡의 찬양 이어 듣고 왔습니다. 두 곡 다 뭐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었던 그런 찬양들이고,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는, 아, 이거는 뭐 찬양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 앨범이 발매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 자체가, 예, 아파트 숨 나오고 빌딩 숨 나오고, 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알쏭달쏭 인터넷 세상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예, 그래서 항상 들을 때마다 정감이 있다.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 밀레니엄 시대에, 예, 발표가 된 곡으로,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 너무 좋네요. 아, 들을 때마다 참 좋아지는 곡입니다. 자,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오늘 뿜뿜라디오 2부에서는, 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극동방송은 매일 아침을 직원 채플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수원 기독 호스피스의 원목 실장이신 우리 서동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저희 직원들에게 나눠주셨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방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슬로건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저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생명의 가치가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어떻게 뜨겁게 불타오르는지 호스피스 사역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는 곳? 혹은 인생의 가장 쓸쓸하고 어두운 종착지? 이런 오해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호스피스는 삶의 끝자락에서 포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어진 순간을 가장 찬란하고 존엄하게 가꾸어가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망의 공간. 그렇습니다. 호스피스의 유래는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지친 나그네와 성지 순례객들이 쉬어가던 사랑의 숙박소 호스피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에 지치고 병든 이들을 조건 없이 맞이하고 돌보아주던 따뜻한 쉼터가 오늘날 호스피스의 뿌리이자 영적인 본질입니다. 결코 호스피스는 죽음을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절망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단 하루라도 더 인간답게,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찾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 살기 위해 찾는 소망의 자리. 호스피스 사역의 본질은 인생의 가장 취약하고 무력한 순간에 거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찬란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곁에서 돕는 것입니다. 저는 12년간 무이탁 독고 어르신을 모시는 중앙양로원의 원장으로 섬겼는데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뜻하게 모셔라 였습니다. 육신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도 쉽게 내려갑니다. 단순히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외로운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기 있게 감싸 안으라는 목사님의 목회적 배려이고 지시였습니다. 둘째는 맛있게 모셔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 이거 하나 먹고 싶어. 나 이 음식이 생각나네. 그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정직하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르신을 향한 가장 정성스러운 대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뜻하게 맛있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모셔라 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이 반드시 중앙양로원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웃으면서 천국으로 이사하시도록 영적 돌봄, 복음 전도, 영적 지지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호스피스 사역 현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수원 기도 호스피스에는 이 사랑의 명령을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아름다운 삼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첫 번째 해는 직원들과 다학제 팀입니다. 저희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목사, 자원봉사자 이 다섯 그룹이 톱니바퀴처럼 한 팀이 되어 밤낮으로 환우들을 비춥니다. 마치 따뜻한 태양처럼 따뜻하고 또 정교한 의학적, 영적 돌봄으로 환우의 통증을 조절하고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줍니다. 둘째 달은 달덩이 복덩이 우리 보호자들과 후원자들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히는 달처럼 환우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족과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후원자들이 바로 달덩이 복덩이들입니다. 이분들이 호스피스 사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달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별은 우리가 섬기는 호스피스 환우입니다. 지난 토요일 사랑의 교회 먼저 천국으로 이사하셨지만 옥환우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48일간 우리 수원 기도 호스피스에서 섬김을 받으시다가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6월 말 현재 3,860명의 환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지난 31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고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가장 고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만나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룰 때 병상 위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복음을 거부한

하며 완고하게 살았던 말기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세 딸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심지어 성추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딸이 호스피스팀이 보여주는 조건운문 환대에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었고 아버지를 용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딸은 온 아버지와 함께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에 세례식을 올렸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지던 가정이 영원한 천국 가문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후두암으로 암이 목 부분으로 돌출이 되어서 머리 크기만 한 혹이 주위에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어머니 권사님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들도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어머니 병상 옆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육신의 이별이라는 슬픔의 자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실한 약속을 주고받는 축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기적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사진의 주인공인데요. 30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들며 거칠게 살아온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는 사회를 향한 깊은 증오와 분노를 품고 누군가를 해칠 결심을 하고 날카로운 흉기를 숨겨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대가 없이 전해지는 사랑, 자신을 최상의 귀빈으로 대접해주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의 굳었던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거꾸러졌고 눈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감추어 두었던 흉기를 스스로 반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임했으니 이제 제게 이 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칼이 바로 그 칼입니다. 이분은 저희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면서 증오하던 사람을 외출 허락을 받아서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처럼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 칼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악한 동기로 가득했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이 버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작은 환대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는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사역과 호스피스 현장 사역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생명 구원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전파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대중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면 호스피스는 생의 마지막 경계선에 선 환우를 끝까지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극동방송이 넓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전파 사역이라면 호스피스는 한 영혼을 건져 올리는 병상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생명선에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함께 지향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듯 호스피스 환우들은 고난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절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천국 입성을 준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바로 만남의 역사와 기적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극동방송이 송출하는 복음 전파가 호스피스 병상의 외로운 환자들에게 흘러들어가 소망을 주고 호스피스 현장의 구원의 열매들이 다시 전파를 통해 간증으로 울려 퍼질 때 복음의 완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하나,
기도와

하는 눈물 한 방울, 사무실에서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동역에 자부심을 품고 승리하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치료, 구원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실천과 영혼 구원의 기적이 오늘도 극동방송과 호스피스 사역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원 기독 호스피스 원목 실장이신 서덕원 목사님의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 극동방송 직원들을 향한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파에 실어서 또 흘려보내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전파 선교의 일, 이것은 비단 우리 방송사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방송을 함께 또 들어주시고 또 이 극동방송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월 만 원의 헌금으로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시는,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수많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을 누군가에게 다 들어보라고 소개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방송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그런 형편상의 그런 물질로서 함께 동역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 전파 선교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방송사 직원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오늘도 함께 감당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찬양 만나보고 왔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에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오늘따라 꽤 많이 계십니다. 전파 선교사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남겨주셨는데, 전파 선교사는 뭐 그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익히 아실 만한 그런 개념이지만 또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전파 선교사란 우리 극동방송이 그 상업 광고가 단 1초도 나가지 않습니다. 상업 광고가 단 1초도 나가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방송사예요. 그래서 세상 논리로 따지자면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송사가 운영이 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을 안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향한 그 계획들 그 계획에 함께 동의하시고 또 함께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월 만 원의 헌금으로 우리 극동방송 힘내라! 복음만을 전해라! 순수 복음만을 전해라!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라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전파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1년 365일 단 1초도 끊김없이 이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1초의 방송을 듣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회심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교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1초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1초의 방송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여러분들이 늘 보내주시는 그 번호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클릭하셔서 몇 가지만 따라오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평소에 또 뿜뿜 라디오 또 극동방송 응원한다 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월 만 원의 헌금으로 우리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기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뭐가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네.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8월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내일 9월의 첫날 9월 1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

0: 89.1MHz
1: 진주 FM 92.5MHz
0: HLDD
2: 극동방송에서 11시를
3: 알려요.

0: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해서 눈을 뜨고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아침을 먹고 누군가에게는 잘 다녀와 하고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도 힘내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우리는 이런 하루를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무사히 일어나고 내가 걸어서 문 밖을 나서고 전화 한 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새겨 보게 되는데요. 최근 네팔의 홍수와 산사태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하루를 잃었습니다. 살던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익숙하게 걸어 다녔던 그 길을 잃고 다시 예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조금 특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잃어버린 네팔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범함을 감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 평범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로 품고 나가는 자리.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침내교회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사천 영복교회 한숙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과 소망의 기도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셨어요.
0: 네,
1: 예,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1: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칭찬받는 믿음. 그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간청을 이제 응답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간청을 용납하시고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것은

0: 참으로 놀라운 확신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확신 있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란 노만 군대의 계급으로서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일사불란한 명령적 지휘체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주님 역시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 가운데서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바로 놀랍게 주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나은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한 것도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에 그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마 사람으로 하인인 이스라엘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온 백부자, 자기의 체험적 명령계통을 인지해 주님께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니 집에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해도 된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칭찬받을 믿음이며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주님께 간청했고 주님께서는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겸손, 말씀으로라도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런 응답을 받고 칭찬을 받았음을 보면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꼭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1: 아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고 칭찬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받으며 그 치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품 안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픈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자녀일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내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는 내 문제에만 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이웃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재난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네팔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첫 찬양은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후 보내드린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요, 극동방 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9507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토요일부터 갑자기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필요한 100만 원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 기도 후 역전 전도에 나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아마 염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분명히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또 인도하셔서 잘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 아멘.
0: 9507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부터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 아멘.
0: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되, 하나님, 통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1: 아멘.
0: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종에게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0만 원에 채워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 여러 모양을 통해서라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일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1: 아멘.
0: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해주시고,
1: 아멘.
0: 태양처럼 빛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9298님의 사연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9월 5일에 피아노 대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아마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 큰딸도 피아노 학원을 경영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대회를 준비할 때마다 참 보면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마음이 같을 줄로 압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동안 준비한 거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9298립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9월 5일에 피아노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고 그들에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버지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의 손놀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 널리 좋은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그곳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9215님의 사연인데요.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9215님. 참 조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뜻에 계셔서 또 학업을 진행하게 하시고 앞으로 아마 그 달란트를 따라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거목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이끄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박예성의 귀한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0: 남은 학기가 참으로 마무리 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 살아가는 일에 큰 하나님이여 기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세를 쓰시고 하나님 요셉을 쓰신 하나님께서 예비된 직장에 그에 맞는 달란트에 직장에 꼭 취업하여 남은 여생을 주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1: 아멘.
0: 또 가정생활에 큰 하나님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직장에 취직되든지 간에 정말로 아버지 인정받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아름다운 거목이 되게 하심으로
1: 아멘.
0: 그들이 지어짐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4695님의 사연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저희 조카들, 친정오빠와 또 조카들이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각각 무릎과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깨끗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아이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셔서 치료가 잘 되어야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무릎, 발목, 뭐 다친
1: 주님.
0: 부분들을 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 아멘.
0: 또 다른 데 보면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1: 아멘.
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신 거 받아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4695님이 지난 토요일에 조카들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참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과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1: 주님.
0: 참 건널목의 사고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만하게 주님이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제 휴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치료할 때마다 판단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약물이 투여될 때마다 좋은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1: 아멘.
0: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예.
0: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짊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가족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7087님의 사연인데요. 아들이 군대에서 집중훈련 기간이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에 간부님들께 제재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7087님 아들을 위한 염려됨 얼마나 좀 마음이 또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남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군대에서 집중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7087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염려하고 있을 줄 압니다. 모든 훈련 기간이 하나님 아버지 잘 맞춰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일반 훈련보다는 더 아버지 하나님 훈련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이번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귀한 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 주님.
0: 이 땅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꼭 필요한 인재로서 이 땅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군부대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1: 아멘.
0: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나누는 것마다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데 제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소원 간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그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만난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의 생애 가운데에 많은 추억으로 남는 군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0601님의 사연인데요. 공황 장애와 유방암 재발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삶에 개입하시어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 둘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일에 귀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0601님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주셨습니다.
0: 예, 0601님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1: 아멘.
0: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황장애 또 유방암 그동안 힘드셨는데 아마 하나님이 또 잘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1: 아멘.
0: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아멘.
0: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때로 원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0: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와 또 유방암 치료를 했는데 재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주님.
0: 그동안도 주께서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황장애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평안함이 언제나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사라져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1: 아멘.
0: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려움도 생겨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두 아들이 귀한 믿음을 이어감으로 엘리야의 믿음보다 엘리사의 역사가 컸던 것처럼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3044님의 사연인데요. 샬롬.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로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로 빈집으로 있습니다. 속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새어나가는 물질을 막아주시고 이 장막이 필요한 자의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0: 예. 예.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된 자를 아마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 아멘.
0: 또 하나님이 또 살아가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좋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좋은 분을 내 집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1: 주님.
0: 3044님이 이제 공실로 빈집이 있을까 염려되어
1: 주님.
0: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두 달 이렇게 공실로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살아가시는 아버지 예비된 자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내 집처럼 관리하고 또 내 것처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인과 또 이렇게 세입자의 관계 가운데에 언짢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한 가족과 같이 함께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축복하고 함께 살아갈

0: 수 있는 사람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사연입니다. 9546님의 사연인데요. 내일부터 있는 사회공헌 과정 교육을 통해 퇴직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9546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남은 또 길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1: 아멘.
0: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9546님이 내일부터 있는 사회공헌 과정 교육을 통해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여 귀한 또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이제 남은 여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내가 너의 입에 복음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들이 나누어지게 하셔서
1: 아멘.
0: 희망을 주고 이 땅에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중심적인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 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가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9546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창조하신 그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실 줄로 믿고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익명의 사연입니다. 오늘 점심에 저희 부부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완고하신 마음을 내려놓고 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돈을 써온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감당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익명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의논할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화인 줄로 압니다. 완고하신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주께서 온유케 해주시어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세상에 뛰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 서로가 이 재정 문제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사연입니다. 8542님의 사연인데요. 그동안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음에도 저와 전처 딸과 아들은 감사함과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구조 조정 후 재기할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고 고3인 딸, 중3인 아들은 변화되는 세상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와 진로를 잡는 시기가 되게 해주셔서 전처도 자립하고 경제 공부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 다시 바닥부터 시작할 용기와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가정에 아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연인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1: 아멘.
0: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8542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0: 있습니다.
1: 아버지.
0: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서와 딸과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새로운 또 제기해야 할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 주님.
0: 특별히 고3인 딸, 중3인 딸 참 사회 세계 속에서 많은 고민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많은 고민 속에서 귀한 대답을 찾게 해주시고 그 찾음이 그들의 생애에 귀한 지름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을 잘 헤쳐나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5810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취업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상사분과의 어려움과 적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외부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워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했으면 좋겠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아들에게 붙여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고 굳건하게 이겨내며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 생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잘 생활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1: 아멘.
0: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아멘.
0: 그 말씀이 꼭 자녀들에게 자녀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취업한 지 1년이 됐던데 아마 직서생활에 이 상사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1: 아멘.
0: 서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고 함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되
1: 아멘.
0: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1: 아멘.
0: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아직 기다려야 하는 응답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미처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역시 이미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려진 기도임을 믿습니다. 방송 후에도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 영복교회 한숙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1: 아멘.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으로 드라빔을 내려놓고 봄비를 구하라 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늦은 비, 즉 봄비는 곡식을 알차게 연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봄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들, 문제들, 시험들, 이런 모든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추수를 완성해 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비를 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은 삶의 문제 앞에서 헛된 우상과 거짓 목자를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된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와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자 불안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정의 수호신 우상인 드라빔을 들고 복술자를 찾아 거짓 환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좋은 말로 위로해주며 거짓 위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정작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면 때로는 그 위기로 말미암아 불안해질 때 돈을 찾고 인맥을 찾으며 처세술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판 드라빔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헛된 위로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공급자는 오직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벌하시고 친히 참된 목자로 찾아오셔서 길 잃고 상처 입은 양떼를 늠름한 전쟁의 준마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힘의 근원,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분이 곧 우리를 다스리실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 단단한 기초, 그 영원한 기초가 곧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뚝이십니다. 비바람이 치는 현실 속에 우리 삶이 날아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활이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십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만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리지 아니한 자처럼 되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흩어진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 돌아갔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행위나 모습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

0: 주님의 주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잘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일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구원의 모든 시작과 완성,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안전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분의 신실함이 얼마나 영원하느냐, 그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강력한 접착제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자 특유의 휘파람을 부으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그 익숙한 휘파람 소리를 듣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 구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걷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걷게 하리라. 성도의 삶은 내 힘과 내 지혜로 걷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삶에 있는 현대판 드라빔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봄비를 구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소중한 재물, 물질, 성공, 자녀, 건강까지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공급은 오직 구름을 일게 하시고 봄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인생의 말뚝을 박으십시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릴 때 내 힘으로 버티다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다시 세우겠다, 너를 강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그런 약한 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의 준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

196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연합 찬양 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혜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혜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3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0: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 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하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아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수아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과 현지 구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 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직한 헬린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더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맑은 하늘 나타나다가 저녁부터 밤까지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부탁을 들으면 속으론 아 싫은데 하면서도 말로는 예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 꼭 있죠? 오늘은 직장,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예스맨으로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 예, 팀장님! 기획안 오늘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내일까지 해도 된다!
3: 아닙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어코, 무조건 기필코 마무리해놓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네. 아, 수요 예배 때 주차 봉사 한 명이 빠졌다고요? 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녁 때 뵙겠습니다.
4: 아니, 오늘까지 이거 일 마무리하면서 수요 예배 오지가노.
3: 아, 제가 일 빨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이고, 준호 씨, 세상에 일할 사람이 뭐 혼자밖에 없나? 거절 못하고 일 제일 하다가 막 쓰러지고 자빠진대.
3: 아, 괜찮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셔서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 근데 팀장님, 왜 그렇게 저를 노려보세요? 왜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렵지?
4: 아유, 아유, 준호 씨! 아유, 준호 씨! 정신 차려봐!

0: 여기가.
1: 아, 준호 씨. 아, 정신 들어? 회사에서 쓰러졌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1: 공황장애래. 아니, 자기 몸이 이렇게 될 정도도 몰랐던 거야?
0: 아, 슬기야. 나 진짜 열심히 산 거 너도 알지?
1: 알지.
0: 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0: 최선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니?
1: 아 무슨 말이야. 자기 몸도 안 돌보고 무조건 예예 하면서 자기 일 너무 많이 했어.
0: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해. 예수님도 몰려든 병자 뿌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잖아.
1: 준호 씨,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몰려올 때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
0: 예수님이 환자들 버려두고 가셨어?
1: 버려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준호 씨가 일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숨을 쉬면서 살길 바라신다고. 요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쉬었던 게 언젠지 기억나긴 해.
0: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
1: 거절하는 게 어때서? 거절은 죄가 아니야. 때로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용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쓰러지는 바람에 회사도 교회일도 전부 멈추게 됐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하나님은 당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서 사랑하십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3: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2: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라반이 가진 갈등이 치유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야곱과 라반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와 배신을 넘어서 가족의 해체로 혹은 생존의 위협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어떻게 그 관계를 파탄 내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앞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부모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라반이 또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꿈에 듣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이자 자기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들의 아버지 라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외삼촌을 맡고 자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아내는 야곱의 말에 동의하여서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았고 자신들의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말하면서 남편 야곱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20년을 있다가 이제 떠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외삼촌 몰래 떠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은 사실 모르는 일이었는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난 사실을 3일 만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하여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 추격하여서 길르앗산에까지 가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격동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날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을 따라잡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추궁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가 이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야곱이 뭐 그 말도 동의할 수 없지만은 또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여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나한테 간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잔치를 열어서 참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보내줬을 텐데 네가 지금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곧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음이 내비쳐지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미리 라반을 경고하지 아니하셨다면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수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신의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모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몰래 훔쳐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에 야곱은 외삼촌이 딸들을 억지로 빼앗고 같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알리지 않고 몰래 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외삼촌의 신은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은 라헬이 가진 걸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가져간 것이 발견된다면 가져간 사람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도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다 찾아보고 레아의 장막을 다 찾아보고 두 여종의 장막을 다 사차치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안 가져갔으니까요. 드디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도 아무리 찾아도 그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라헬은 마치 그런 상황을 미리 짐작이라도 하고 있었는 듯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어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리 중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라반이 드라빔을 이처럼 집요하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드라빔은 대체로 우리와 절에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불상 요만하게 좀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떤 데는 뭐 천불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점토로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동물 형상이나 사람 형상으로 만들고 몸통은 사람 몸처럼 보통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걸 가정 수호신으로 집에다가 그 갖다 놓고 그걸 잘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게는 한 20cm 정도 되지만 큰 거는 한 1m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정에 모시기 쉽도록 한 20, 30cm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지금도 돼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가정에서 복을 비는 우상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 이상의 그 가정에서 섬기는 드라빔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계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괴뢰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면서 20년 동안 충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여러 번 품삯을 바꾸고 문제 생기면 그 다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라반은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말이 안 틀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러면서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라반은 할 말이 없게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말을 얼버무립니다. 43절 44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은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혈육들을 향해서 내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딸들 보고 내 자식이라는 말 우리가 뭐 그 말을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손주들 보고 이 내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는 좀 다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14년을 했는데 그 14년 동안은 거의 무보수로 하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하는 데 보면은 양떼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양떼는 다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거 내가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왜 삼는 거야? 끝까지 말을 그래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형제들에게도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그들의 말로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된다고 하여 그걸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도 같은 뜻인 히브리 말로 갈루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미스바라고도 했는데 미스바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미스바요. 그는 덧붙여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 딸들한테 잘해라 이 말이. 완전히 제대로 된 이제 친정 아버지로 돌아갔죠. 지금까지는 말이지. 사위한테 주는 것도 전부 자기 거라고 자기 생각 뭐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사위한테 좀 많이 주면 그 딸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말이지 기어이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면요 오래 안 됐어요.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부모의 유산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줬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줬어요. 심지어는 결혼해도 똑같이 줬어요. 이게 나중에 이상이 돼가지고 전부 장남한테 다 몰아줘 버렸는데 장남한테는 뭘 줬냐면은 봉제사, 봉 밭들봉자거든. 제사 받드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봉토를 따로 줬어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제사 지내고 다 그래 했지. 맞이라고 더 주고 오늘 맞이들 저한테 또 악감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맞이도 잘 돼야 되고 딸들도 잘 돼야 되고 자식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제 막상 떠나니까 이제 그렇게 내 딸들한테 잘해 바람 피우지 마 다른 여자 또 두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증거의 무더기를 서로 넘지 말아야 할 각 자의 영역으로 정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판단자로 삼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로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괭이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합의나 타협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재자로 삼은 회복의 언약을 서로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의 상징은 돌 기둥 세우고 돌 무더기 사놓고 그렇게 했는데 고대 문화에는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이 이제 언약의 증거로서 서로의 지난 세월 속에 문제가 뭐 발생했을 때에 기억을 소환하고 책임을 소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 지나고 뭐 그때는 아직까지 그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이 활성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의논하면은 이 땅은 누가 샀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사택이 그 상간 집으로 이렇게 하고 뭐 평수도 한 7, 80평 됐을까? 그런데 그게 오늘을 보니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택이. 뭐 어째서 그런가 보니까 그 동네에 그것만 찾아다닌 사람 하나 있었어. 그 아들도 교회 나왔는데 계속 그걸 찾아다니는 이 명의가 명확하지 않은 거를 조치법에 전부 자기 이름 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왜 당신 말이지 가져갔냐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문서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 서로 아래 집 윗집으로 막 그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그래 된 수가 있거든요. 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바로 앞에 사는 집에도 그 할머니가 한 번은 접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옛날에 우리 살 때 그 옆집 사람한테 살라고 그렇게 잘 봐줘가지고 땅을 그저 좀 집 진다고 해서 좀 빌려줬더니만은 세상에 자기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 땅이라 그러면서 막 그래가 집을 그쪽에 거의 한 그 앞에 그 부엌 있는 쪽으로 상당히 그 측량해가 떼줬어요. 지금은 법이 달라지니까. 그래 안 되려 그러면은 빌려준 증거를 계속 남겨놔야 되거든. 그 증거가 뭡니까? 옛날에 문서로 안 될 때라도 세경을 계속 받아야 돼. 세를 받은 증거가 있으면은 주장하고 할 수 있는데 세를 안 받고 한 20년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 너무 인심 좋게 하지 말고 지금 길 빌려주신 분이 있거든 올해부터라도 장물세금 받으세요. 돌무더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한 증거다. 그때 그렇게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라반은 드디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딸들의 아버지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자기는 딸들을 돌볼 수 없어도 딸들이 아니가 걱정이 되어서 함부로 박대하거나 소홀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딸을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면 함께 있을 때 사위한테 좀 자리 줬으면 될 텐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도 더 이상 따지질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인데 왜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 것인데 선심 쓰는 듯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은요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옳고 그름이나 사실 여부를 지나치게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 되다가도 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선한 의도가 보이면은 큰 틀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사건건 일일이 따지다 보면 잘 되다가도 틀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 많아요. 라반은 야곱이 화해를 제안하자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큰 틀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경계를 정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각자 한 발 물러선 거죠. 야곱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살기 등등하게 따라오던 외삼촌의 마음을 누구로 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외삼촌이 자기 딸들과 손자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돌아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따지지 않고 서로 화해를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함께 온 형제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밤을 함께 보낸 다음날 아침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의 입을 맞추고 축복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요, 이 갈등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더 이상 사사건건 따지지 않게 되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관계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전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이 안 돼요.

0: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잘 쉽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병으로 병석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누구보다도 찾아가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성껏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동관계는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10%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로 더 낫게 해주시면 그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해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오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일 보내셨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셨나요? 아니면 벌써 월요일 시작된 이 한 주간의 분주한 삶에 빠져 주일이 이미 멀리 지나간 어떤 날의 시간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다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새롭게 기억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손목시계 다들 차셨잖아요. 근데 시계가

고장난 걸 제가 뜯어본 적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뜯어서 더 고장나 버렸죠. 더 이상 조립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뜯어보니까 그 안에 진짜 톱니바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드러내는 재미는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조립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톱니바퀴 하나하나, 우리는 그냥 뚜껑을 덮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시침, 분침 뭐 이런 시계 바늘만 보이는 건데, 그런데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자기 역할을 하니까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돌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거나 인생을 돌아볼 때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진짜로 내 인생에 살아온 시간을 지탱하게 해줬던 것들은 대부분 기억 안 나는 그 작은 톱니바퀴 같은,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도록, 내 인생이 돌아가도록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겠죠. 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냈던 시간들, 또 조용하게 짧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들,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그런 작은 톱니바퀴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8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여행 시작해봅니다. 대단한 성과가 아니어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켜낸 나의 삶을 주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충성으로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충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 단어는 충성입니다. 1548님 또 9507님 충성이라고 남겨주셨고요. 8270님은 충성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충성의 정의를 멋지게 내려주셨을까요? 충성은 큰 일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예.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또 827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충성입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 8270님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삶 살길 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기 원하신다면 충성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충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연 보러 가신 분들은 경험하시지만 그 공연이 끝나면 커튼콜, 우리가 앵콜 부르는 커튼콜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무대에 섰던 또 주연 배우들 뿐만 아니라 뭐 조명 담당하고 음향 조율하고 소품 옮기던 스태프들까지 뭐 다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아니면 공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공연이 진행되려면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만 공연이 그 아름다운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커튼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어떤 시간들,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수고들,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박수치며 수고했다고

0: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충성된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 충성이라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충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찬양 들으신 후에 오랜만에 우리 찬양의 은혜 나눔,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특별한 순서죠.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귀중한 그 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0: 네,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코너 찬양의 은혜 나눔 시작합니다. 매주 한 곡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 특별히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을 늘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천 임마누엘교회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할렐루야. 오래간만이죠.
0: 예.

0: 우리가 그 서머 스페셜 때문에 예. 또 한동안 못 뵀는데
1: 네, 네.
0: 네, 그 사이에 또 편찮으셔갖고 입원도 하시고 좀 어떠십니까? 많이 건강하게 뵐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
1: 네, 네. 그 췌장염으로 제가 한 8일 입원해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회복이 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그 옛날 컨디션으로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예.
1: 안만 해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0: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얼른 건강 회복하시기를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제가 한 2개월 공백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0: 네, 네. 아마 썸머 스페셜 시작하며 그렇죠. 이제 못 뵀으니까 네. 그동안 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또 우리 목사님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해 네. 주시고 또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0: 예.
1: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0: 네, 감사하고요.
1: 네.
0: 그러면 오늘 어떤 찬양 또 목사님 오랜만에 오시며 가져오셨는지 찬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좀 뭐 지금 디모데 후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0: 예.
1: 디모데후서 2장을 강의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요. 가지고 왔는데 정결한 그릇이라는 곡입니다.
0: 정결한 그릇. 네. 예, 찬양의 제목은 정결한 그릇입니다.
1: 네.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는 간단해요.
0: 예.
1: 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간단한 이 가사가 예. 계속 반복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가사는 금방 읽어주신 내용이 전부 다잖아요.
1: 네.
0: 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그러면 찬양은 어떨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찬양 듣고 와서 또 그 가사로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지선 자매님 목소리로 듣습니다. 정결한 그릇.

0: 여러분 지금 FM 98.1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창원극동 방송의 찬양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이 찬양이 한 4분 넘게 찬양이 나왔는데
1: 네네.
0: 그 가사가 그냥 끊임없이 반복. 되네요.
1: 네, 그렇게 기회 부른 부분을 제가 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예.
0: 그래도 뭐 그 가사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1: 네.
0: 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그 찬양 여행의 문자 주제가 충성이었는데요.
1: 네.
0: 아마 충성스러움의 또 다른 표현이 정결한 그릇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1: 네.
0: 네. 아까 목사님 편찮으시다는 얘기. 예, 잠깐 나눴었는데
1: 네네.
0: 9507님이 목사님 늘 기도와 응원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또 효성 집사님이 이 찬양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아하, 하시면서 택시 안에서 이 이어폰을 안 들고 나오셔갖고
1: 네.
0: 택시 안에서 아주 작게 들으시다가 지금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1: 천천히 예, 걸어가면서
0: 이 찬양 끝까지 들으려고 천천히 걷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네. 네,
0: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또 이 찬양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또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가사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가져볼 텐데요.
1: 네.
0: 그런 시간들에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제가 디모데후서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0: 예.
1: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0: 예.
1: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0: 아멘.
1: 그 말씀이 있거든요.
0: 네.
1: 이 말씀 그 준비하면서 정결한 그릇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0: 네.
1: 작사 작곡 물론 송경민 목사가 아니고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
0: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송경민 네. 목사님도 좋아하시지만 네. 손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한
1: 한 끗 차이입니다.
0: 네.
1: 근데 뭐 사실 우리 그 다들 집안에서도 보면
0: 예.
1: 그릇 나왔으니 그릇이 참 귀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귀한 그릇은 사실은 평소에 안 쓰죠.
0: 그렇죠. 그건 뭐 들어가 있죠.
1: 손님이 네. 뭐 온다든지 그럴 때 이제 한 번 정도 쓸 뿐이고
0: 예.
1: 보통 쓰는 그릇은 그냥 평범한 그릇이죠.
0: 네.
1: 그렇습니다. 그릇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쓰

0: 않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평소에
1: 네.
0: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1: 아멘.
0: 뭐 아무리 뭐 좋은 그릇이라도 쓰여야죠.
1: 그렇죠.
0: 네. 쓰여져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1: 네, 어디 장 안에 들어가 네. 있기만 하면 네.
0: 이유가 없는 것이죠.
1: 예.
0: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주는 가사는 전문에서 다 보고요.
1: 네, 저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디모데후서 2장에
0: 예.
1: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재질이 뭐 어떤 재질이든 간에
1: 네.
0: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우리가 잘 쓰잖아요.
1: 그래서 정결한 네.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죠.
0: 네, 네. 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 아멘. 네. 네.
0: 그래서 뭐 우리 말씀에 또 적용해 본다면
1: 네.
0: 뭐 금그릇, 은그릇 이 그릇에 비유합니다만은 우리들 모습도 각각 다르고 뭐 어떤 예쁜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다 다르잖아요.
1: 네, 네. 네.
0: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1: 그렇죠.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이
1: 네.
0: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 쓰시죠.
1: 아멘.
0: 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1: 아멘.
0: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주 쓰신단 말이죠.
1: 아멘.
0: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1: 예.
0: 그 쓰임받기를 원할 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그리고 채워져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자주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목사님 말씀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은 아마 모든 분들에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네.
1: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 내가 준비해야 할 가장 최선이 오늘 목사님 나누신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0: 네.
1: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0: 네.
1: 하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한 그릇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문자로 여러분의 다짐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우리가 정결한 그릇 찬양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 삶에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다짐을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0: 네.
1: 우리가 찬양을 듣고 왔고
0: 네.
1: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야 깨끗한 그릇 맞지 이 그릇이 우리라면 그러면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로마서 9장 21절이죠.
1: 예.
0: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1: 아멘.
0: 하고 말씀하고 있죠.
1: 네.
0: 예. 우리는 진흙이죠.
1: 아멘.
0: 하나님이 어떻게 피드가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릇이 결정이 됩니다.
1: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하는 생각인 거죠.
0: 그렇죠.
1: 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네. 뿐 아니라 네.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손에 맡겨드리는 것만큼 아마 인생이 완벽해지는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그 가수가 그런 것 그 부른 적이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1: 네.
0: 아, 아닙니다. 너의 것이지 싶어도
1: 네.
0: 내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1: 아멘. 네. 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0: 네.
1: 주님의 것이지 내 것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0: 동의하시죠?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해 보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찾아서 정결한 그릇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리게 됩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가 한번 얼굴 뵙고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아까 우리 9507님 나눠주신 것처럼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네, 아까 효성 집사님도 목사님들 건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쓰셨던데 예, 건강 더 건강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에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격려할 때
0: 예.
1: 항상 하는 거 있죠. 오늘은 오늘 주제로 인사를 하고
0: 아, 네.
1: 충성!
0: 충성!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문자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문자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0408님 충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449님 충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충성스러움은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충성스럽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 오프닝에서도 나눴었잖아요. 마치 작은 손목시계 그 톱니바퀴들, 그것이 작은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 위에 뚜껑 씌워놓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충성스러우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닌가 오늘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동의하신다면 충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성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충성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죠. 나의 역할을 알고 나는 가지니까, 아니 예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는 삶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함께 나눠봅니다. 8월의 마지막 오후입니다.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아직 여전히 해가 뜨면 덥긴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여름 덥다 더웠다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지나간 여름을 한번 회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큰 사건들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작은 순간과 시간과 사건들로 우리의 여름을 채워주셨죠. 그러니 감사할 일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 남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월요일 찬양여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솔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살다 보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스멀스멀 마치 좀비처럼 올라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걱정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정, 물질, 진로, 뭐 관계와 또 일터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다정하게 초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통제해야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주죠. 하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을 억지로 눌러 참으라는 것이 아니죠.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문제는 제 힘으로 감당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뒤척이는 거 보셨죠?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비워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을 때 돌봐

0: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근심, 걱정, 염려 앞에서 억지로 참거나 혼자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예,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강대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갖 위협과 모욕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는데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무쳤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그 위협과 모욕이 담긴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염려를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압도하는 염려의 조건, 그 편지를 하나님 발치에 그대로 펴서 내려놓고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정직한 고백과 그 맡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돌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강하고 완벽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죠. 내일 일을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시죠. 내가 다 챙길 수 없는 그런 삶의 영역까지 온전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비워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 펴놓고 펼쳐놓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 통제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붙잡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염려는 뭔가요? 맡겨야 될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갑니다. 걱정을 숨기거나 억지로 누르지 않고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권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6화 고종의 밀사 헐버트

1907년 을사 늑약의 충격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고종은 한 외국인 선교사를 조용히 불러들였다. 바로 비전의 사람, 한국의 친구라 불렸던 헐버트 선교사였다.

0: 전하,
1: 이 나라 사정을 다 알고 계실 테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저 성벽을 넘지 못하는구려.
0: 비록 제가 미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조선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선을 위해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1: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소. 근데 여전히 발음은 좀 어눌하구려. 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요, 조선.
0: 아, 조선 맞죠?
1: 농담이요. 조선말 훌륭하시오.
0: 발음은 조금 부족해도 제 마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조선을 사랑합니다.
1: 그대

0: 마음이 짓눌린 내 마음을 다시 살게 하는군요.
1: 일본의 감시가 심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외국인이라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0: 맞소. 정말 위험한 일이요.
2: 위험하다? 제가 처음 조선에 올 때 많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거긴 위험하다. 잡혀 먹힐지도 모른다.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무서운 얘기로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건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듣고 이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민족을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는 더 끔찍한 일입니다.
1: 알버트 선교사님, 이 나라의 한 여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건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작은 비단 조각에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을 수놓았습니다. 부디 이 땅과 백성 위에 끝까지 힘써주세요.
2: 이런 귀한 선물을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바람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 헐버트는 고종의 특명을 받고 헤이그로 향한다. 그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위해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다.
4: 살펴보다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바로 보고해.
5: 네.
2: 아무래도 일본이 뭔가 눈치챈 것 같군.
6: 죄다 러시아 사람인데 특사면 조선 사람일 거 아니야?
7: 그렇겠지?
6: 여기 조선 사람은 꽃배기도 안 보이는데?
7: 어? 저기 두루마기 입은 사람.
8: 너 가서 따라붙어. 절대 들키지 말고.
7: 네.
8: 너는 저쪽 외국인 보이지? 뭔가 긴장한 것 같은 게 수상해.
6: 그러네요. 손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게.
8: 따라가서 보고 와.
6: 네.
3: 일본의 외교관들과 사복 경찰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승객 하나하나의 얼굴을 훑었다. 그때 헐버트는 당당히 플랫폼을 가로지른다.
6: 저 잠시 여쭙겠습니다.
2: 예.
6: 조선에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로 가십니까?
2: 저요? 베를린으로 갑니다.
6: 승차권을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2: 그런데 왜 그러시죠? 러시아 경찰이신가요?
6: 아니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조선에서 온 자가 이 열차를 탄다는 첩보를 받아서요.
2: 첩보요?
6: 네. 일본 당국 허락도 없이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2: 그게 바로 접니다.
6: 네? 만국 평화회의에 가세요?
2: 예. 미국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6: 미국 대표요? 잠시만요. 잠깐 여기 계세요?
2: 아, 저는 곧 출발식이 아니라 먼저 타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6: 아이고, 큰일 났네. 적사 찾았습니다. 저기 저 외국인이에요.
8: 전 미국 사람?
6: 네,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한답니다. 조선에서 왔어요.
8: 야 이놈아, 그냥 보내면 어떡해.
6: 아니 제가 어떻게 붙잡아요. 조선인도 아니고. 근데 본인 입으로 미국 대표로 참석하러 간다고 했으면 설마 밀사는 아니겠죠?
8: 그 말입니다. 조선에서 왔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지. 외국인이든 조선이든 얼른 안 따라가.
6: 에? 아 저도 기차에 타라고요?
8: 같이 타고 가면서 감시하고 무슨 짓 하는지 빠짐없이 보고해.
6: 에? 아 예.
8: 너 빨리 들어가서 본국에 보고해. 헤이그 특사가 조선인이 아니라 미국인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우리는 피하려고 술을 쓴 것 같은데 아주 딱 걸렸어.
3: 외교관의 명령에 한 사람이 빠르게 뛰어간다. 다른 한 명은 객차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고

0: 왜 말하셨어요?
1: 뭘?
0: 만국평화회의요. 아무리 미국 대표로 간다 해도 바로 의심하잖아요. 이미 한 사람 따라 붙었어요.
1: 걱정 마시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니까.
0: 네? 그러다 들키면요?
1: 아무래도 고정께서는 나 말고도 다른 특사를 보낸 모양이야. 내 쪽으로 시선을 끌면 다른 사람들은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내 말 이해하지?
0: 지금 선생님도 위험해요.
1: 난 미국인이잖아. 일본인이라도 쉽게 어쩌지 못할 거야.
0: 아, 정말.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선생님, 앞으로 미리 말해주세요. 너무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뛴다고요.
1: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다음 역에서 내게.
0: 네?
1: 지금부터는 나랑 엮이는 자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제부턴 나 혼자 가겠네.
0: 선생님.
1: 먼저 내리네.
0: 선생님.
1: 주님, 저들의 시선을 저에게 머물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2: 헐버트는 스스로를 드러내어 일본의 눈길을 끌었고 또 다른 조선의 밀사들은 그 틈을 타 조선을 빠져나온다. 이준, 이상설, 이비준, 세 특사는 6월 25일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한다.

0: 선생님, 소식이 왔습니다. 고종이 보낸 세 명의 특사가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 차례로구만.
0: 그럼 저희도 바로 출발할까요?
1: 아, 아니야. 우린 여기서 아직 할 일이 있네.
2: 무슨 일입니까?
1: 조선의 특사가 무사히 평화회의에 참석할 듯 싶습니다.
2: 근데요, 왜 조선의 문제를 우리 프랑스 신문에 실어야 하는 거죠?
1: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조선은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는 사람도 적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해서 일본에 짓밟히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2: 짓밟히고 있다고요?
1: 예,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일본이 평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민족의 말과 글을 말살하고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하고 강제로 조약을 맺고 있다고요. 프랑스는 이 일을 절대 사소하게 보지 않을 걸 확신합니다.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미 일본 공사관에서 이런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1: 한국은 일본 보호국이다? 그럼 지금 이 글을 기사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2: 이미 기사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왜요?
2: 나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1: 일관성이라뇨? 진실을 쫓다 보면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일관성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을 묵인하시겠다는 겁니까?
2: 진정하시죠.
1: 제발 부대 한 줄이라도 내보내주십시오. 지금 조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한 줄이라도 기록해 주십시오.
3: 고종이 특사를 보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여 세상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헐버트는 지치지 않고 애절하게 호소했다. 이에 몇몇 기자들은 그와 대화를 나눴고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스테드는 조선을 위한 기사를 남긴다.
4: 위대한 열강들 사이의 작은 나라의 외침.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이라 부른다. 하지만 보호가 어찌 한 나라의 임금을 침묵하게 하고 백성을 사슬로 묶는단 말이야.

그것은 보호가 아닌 명백한 지배이다. 한 미국인 헐버트는 목숨과 명예를 걸고 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의 황제는 밀사를 보내 이 부당한 상황을 세계에 외치고 있고 일본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한다. 우리는 이 외침을 들어야 한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영원히 짓밟혀야 하는가? 아니면 만국평화회의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정의를 세워야 하는가?

결국 밀사 사건으로 인해 그는 조선에서 추방당했다. 일본의 거센 압력에 헐버트는 더 이상 조선에 돌아올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이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의 나이 84이었다.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복된 한국을 보겠다며 병든 몸을 이끌고 태평양을 건넜다.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조선을 눈에 담은 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의 손에는 태극이 수놓인 작은 비단이 들려 있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6화 고종의 밀사 헐버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부산 포도원 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말씀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승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민교회 모델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3,800개 이민교회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열려지는, 이렇게 전달되는 통로가 된 곳이죠. 그곳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 이렇게 매부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가 지날 때마다 그 부목사님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느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였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준비하다가 그날은 특별히 이렇게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보조 의자를 갖다 놓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조 의자를 놓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심쿵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아, 이것이 부흥인가 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흥을 말하면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때에 1부부터 한 5부 예배가 있으면은 그때도 이렇게 이 교역자들이 뒤에서 막았었다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는 달려가도 앞자리에 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 가방에 사탕을 꺼내가 쪽쪽 빨면서 1부부터 5부까지 그냥 예배를 다섯 판을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않겠죠. 오늘날 이렇게 같은 본문에 동일한 이렇게 비슷한 예화만 해도 아주 시큰둥한데 다섯 번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왜냐?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부흥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앞에 나와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고 그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늘 항상 감격하고 마음에 울림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가 덕천과 함양에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도 그랬다 그래요. 7부 8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 원로 목사님 정신이 어질어질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많이 어질어질 하셔가지고 흰머리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이 뭐냐, 다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흥은 참 좋은 것입니다. 흔히 부흥을 말하면은 교회는 성장하는데 목사님은 조명을 받는데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들어진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23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맛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성도들 일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집단 이주해 오듯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요. 교주가 낫다고. 저는 교주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딸이 많은 집안에 애를 더 안 낳으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냥 그래도 애가 이 기술을 갖다가 과학기술을 통과해서 애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개업 예배가 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이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어떤 분은 머리에 머리털이 나지 않았는데 머리털이 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풍성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니까 선교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구제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것도 아주 앞장서 섬기는 그런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복이 함께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자꾸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흥케 하셨다면은 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말한대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착륙 강부흥을 이렇게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오늘부터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이제는 갑절로 말씀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부흥하는 좋은 우리 포동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를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면요, 공통의 고백이 또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천둥 번개치듯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어느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또 뭐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 통해서 기적 같은 부흥과 또 번성과 흥왕케 하신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이사야 51장입니다. 이 배경 속에 이스라엘 아주 피폐합니다. 아주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말씀하는데 무엇을 하시냐? 너희는 다시 장성케 되어지고 다시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흥과 장성함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그는 혈혈단신, 옛날 성경에는요 혈혈단신으로 적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장성케 했다.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어져 갈 때에 반드시 장성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장성함은,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주시는 장성한 복을 누리려면은, 부흥을 맛보려면요,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일생 전체가 다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 향락에 빠져가던 청년이 이렇게 좋은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그 모든 세상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체인징 라이프 했다, 삶이 변화되었다 할 때에 그때 그 청년에게 있어서의 운명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운명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운명처럼 들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우리 차를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토잉하듯이 토잉카가 와가지고 토잉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때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창성함과 부흥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 때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새로운 아침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전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려면 이렇게 그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11장 31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데라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렇게 갈대아 우르 땅,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는 강을 건넙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거죠. 이 데라는 이렇게 우르 땅에서 아주 우상 제조업자이면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정인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넜지만은 그러나 어떠냐, 그는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출발은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목적지 이르지 못하는, 중도 탈락하는 용두사미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 건너온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루라는 뜻이 뭐냐,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라가 왜 그럼 가지를 못했냐 보니까 그 당시의 문명은 이렇게 강을 끼고 사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떠나서는 과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느냐, 가면 살 수 있겠냐, 그 생각으로 그냥 그 강변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 매조지를 하지를 못하는 중도 탈락한 인생의 표본이 뭐냐, 데라 같은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도 이제 이렇게 함께 강을 건넜지만은 더 이상 진전하지를 못하고 뭘 합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재물을 모으면서 소유를 얻으면서 종을 거느리면서 그게 정착되고 살아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 없이 사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 믿는 종교만 바뀌었을 뿐 생활의 변화는 없는 오늘날의 그런 성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지만 진실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란 땅에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늘 천둥 같은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뭐라 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GPS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인데 오직 한 가지,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거기에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샘물 근원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성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처럼요, 그 데라의 가정처럼 지금 가정 가문이 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영적으로 침체되

있고 너무 지쳐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망해가는 집구석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면 다시 회복되고 어찌하면 다시 창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처럼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를 갖다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지더라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서 그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될 가능성이 주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는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받은 사람처럼 행하였음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에라고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에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자기를 전적으로 복종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 임할 때에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본토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를 말하죠. 권세를 가졌던 우르 땅이나 또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강가에서 편안히 살아가던 하란 땅을 말할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렇게 우리 식으로 표현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좋은 인맥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비집이 무엇일까요? 피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피붙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고요. 또 살아갈 만한 환경 근거지가 풍성할수록 좋은 거고요. 또 거기다가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훨씬 더 도움의 손길을 편안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세 가지는 복인데 복을 버리면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뭘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에서 네 마음을 진짜 복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마음 두고 살던 그곳, 마음 빼앗기고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 거기서 마음을 빼내가지고 진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떼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갖다 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새로운 삶의 변화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몸은 교회로 떠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복,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예배 중에 있는데 마음은 역시나 여전히 자식들에게 또 돈에 크게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배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의 샘물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머지 것에서 복을 찾는다 할 때 일순간 잠시는 그 복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이곳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세상 것에 우리가 흔히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습니다. 고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에 믿는다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을 씁니다. 크레도가 뭐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SFC의 로고가 그거잖아요. 심장, 하트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복은 다 놓치고 사는 것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십시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요,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친구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할렐루야. 욥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재물에, 친구들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어때합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한번 더 갑절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제에서 어떤 배우가 상을 받습니다. 가장 큰 스팟라이트를 갖다가 받는 거죠. 그 순간 그 배우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그 받은 상에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상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에 그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배우가 그 마음을, 그 반짝반짝하는 상에서 마음을 떼내가지고 어떠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가 그 받은 상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빛을 내봐야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어떠냐? 간접 조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빛을 드렸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빛난 존재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의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 매순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오직 나는 구속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분께만 마음 두고 살아갑니다 할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마치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착하냐 할 때 애들도 알 것은 다 알아요. 그죠? 네. 애들은 착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캔디 사탕 하나에도 나쁜 아저씨인지 구별 못하고 따라가는 그 단순함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애가 자기 눈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그냥 아빠 엄마 없다고 얼마나 우는지요. 그것처럼 주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애타는 그 심령이 뭐냐?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함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창승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일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창승게 되어졌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랑하고 선택하는 모습 속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혈혈난신 홀로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창승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본다라는 거죠.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막힌 것 같아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말씀을 따라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합니까? 12장 8절 말씀에 가보시면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드디어 이제

은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기서 베델과 아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바트 엘. 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바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뭐냐? 아이는 히브리어로 페허, 돌무더기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복을 줄 것 같고 세상에 모든 형통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의 끝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어느 쪽을 바라봅니까?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지고 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등지고 아이를 등지고 베델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생각해 보겠죠. 아이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대가 아이는 아니고요. 예. 아이를 바라볼 때 등지는 대상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 두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인생이 폐허가 되고 그 인생이 돌무더기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내 설교를 보았는가? 제 설교가 이렇게 저녁에나 늦게 완성이 되었는데 제 설교문에 그게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와, 제가 오늘 찬양하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 참 이렇게 그때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창성케 해주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세상 끝에 마음 두고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사야 51장 2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냐?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도 항상 가운데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열두 지파가 진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성막에 그 불을 갖다가 불기둥을 보고 연기를 보도록 했다라는 거죠.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교회 십자가보다 빌딩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고 주님의 전을 중심하여 그것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바라보면 우선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폐허요 돌무더기 같은 아이로 끝날 따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죠? 그럼 세상 일을 언제 하느냐? 비즈니스는 언제 할 것이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을 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를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이 뭘까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피폐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혈혈난신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베델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0: 말씀의 복유리 포도원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부산 포도원 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333-3736번 부산 포도원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31일,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계약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번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두드러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지역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 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우리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기도회 네.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네.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미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0: 예.
1: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0: 네네.
1: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0: 같이 기도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동안에 참 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1: 예.
0: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1: 네.
0: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1: 네네.
0: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1: 예.
0: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1: 네.
0: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네네.
0: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1: 네.
0: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1: 네.
0: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암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1: 네.
0: 충분하다는 거죠.
1: 네.
0: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1: 네, 네.
0: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1: 네.
0: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1: 네.
0: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 네.
0: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1: 그가
0: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0: 네.
1: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0: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1: 네.
0: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1: 예.
0: 우리 비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0: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1: 네.
0: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1: 네.
0: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1: 예.
0: 샵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1: 네네.
0: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1: 예.
0: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1: 예.
0: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1: 또
0: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예.
0: 직장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 또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하시면서
1: 네.
0: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0: 네.
1: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0: 네.
1: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1: 예.
0: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메시지 샵 1069, 샵 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아라가 이제 전국 방송인데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기도회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네네.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예.
0: 네네.
1: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끼라도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했죠. 이 곡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전을 항상 꿈꾸지만은 첫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 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에 간다고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 두 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 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 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 권혁진님 되시죠?
1: 아, 예.
0: 저는 극동방송.
1: 여동생이 예, 나온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0: 여동생 이름이 권희정.
1: 권희정.
0: 권희정. 예. 저는 네. 극동방송의 김인수 아. PD라고 합니다.
1: 아, 예전에 라디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어, 근데 우리가 80년대 세대니까.
0: 예, 예.
1: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0: 80년. 듣고. 예, 80년대 네. 때 저 방송을 들은 건가요?
1: 중고등학교 네. 였으니까.
0: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 아, 아니요. 라디오 들어봤다.
0: 라디오를 아, 제 프로그램 라디오 들어본 게 보니까. 아니라 라디오.
1: 아, 그럼요.
0: 라디오를 들어봤다고요? 오.
1: 저도 미션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0: 경신고등학교. 오.
1: 어, 해화동에.
0: 오,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1: 다니고 했죠.
0: 예.
1: 예. 근데 이제 사회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0: 네, 네, 네.
1: 근데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여동생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서 지금
1: 머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0: 지금은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1: 어,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0: 예.
1: 도저히 못 있겠어요. 갑갑해서.
0: 예.
1: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해요.
0: 아, 그럼 지금 집이세요?
1: 예.
0: 아, 지금도
1: 직장도
0: 완전.
1: 관뒀어요, 그래서.
0: 완전, 네. 아, 직장도 잠깐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1: 예, 산지가 안 되죠. 직장에서 다친 게 아니니까.
0: 예, 예.
1: 퇴근해서 다쳐서.
0: 아이고, 크게 다치셨나 보구나.
1: 예, 수술 두 번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권혁진님께서 고등학교 예.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1: 네.
0: 졸업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럼 고등학교 때,
1: 정도 다니고.
0: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예배를 아니요. 드리셨군요.
1: 어, 예배 학교에 성경실이 있어서 아침마다 네. 예배 드리고,
0: 예.
1: 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예.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0: 예.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갔죠. 교회에 이렇게, 저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0: 어,
1: 뭐
0: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구나.
1: 광림교회, 이런 데 네네. 이제 캠프를
0: 네네네.
1: 가죠.
0: 오,
1: 학년별로
0: 그렇구나. 우리 동생 권희정 교회. 권희정 씨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1: 어,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예. 다니는데 걔도 다니더라고요.
0: 어, 부모님이 다니시는군요.
1: 예, 부모님이 저 약수동 쪽에 좀 거기 오래 다녔었어요.
0: 그렇구나. 우리 또 여동생이 이제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그래서 극동 방송 듣다가 어. 오빠에 대한 사연을 보냈네요.
1: 아.
0: 그래서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1: 아.
0: 어, 오빠 무슨 사연,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요?
1: 네?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0: 어,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어.
1: 예.
0: 예, 힘들었어. 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1: 오빠, 어. 말하면 눈물 나요.
0: 눈물 나요. 어,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구나.
1: 한 두 달 됐어요, 이혼한 지.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예. 이혼하자마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0: 아이고, 그래요.
1: 혼자 있다 보니까.
0: 동생이 이제 네. 사연을 보냈는데 오빠가 참 여러모로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좀 네.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네. 우리 오빠에게 좀 어, 전화.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1: 이제 동생이 얘기했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미리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생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1: 네.
0: 생방송 전화를 드렸고요. 어, 우리 권혁진님께서
1: 네.
0: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권혁진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권혁진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네. 모시고 영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1: 아버님도 예전부터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0: 예.
1: 또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0: 예.
1: 또 퇴근도 늦고 막 하다 보니까
0: 예.
1: 또 일요일 근무할 때도 많았고
0: 아 그래요. 네. 아마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1: 병원에도 오셨어요.
0: 병원에도 오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

0: 그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이렇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요, 선물을 드리거든요. 일단 선물을 드려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활어견과, 153
1: 아까
0: 시푸드에서
1: 김이랑 부각.
0: 쭈꾸미, 김과 부각. 오케이.
1: 지금
0: 김과.
1: 한쪽 다리가 못 써서
0: 네.
1: 집에서도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0: 아, 그래.
1: 김이랑 뭐밥 조금씩 먹어야 돼.
0: 예. 김도 있고 부각도 있고 아주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1: 네.
0: 우리 이쁜 동생은 뭐 줄까요? 네? 동생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됐는데.
1: 그러니까 제
0: 네.
1: 취향을 모르니까.
0: 취향을 몰라요.
1: 그러니까.
0: 아, 그 취향을 모르면은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자, 우리 권희정 님의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희정 님?
2: 안녕하세요.
0: 네. 권희정 님의 취향. 예.
2: 저는 저번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도 선물 받고 그런 교회 나갔었는데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쩐지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이렇게 전화
2: 연세하셔서
0: 연결되고 교회 가신 분이세요?
2: 네,
0: 아,
2: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지. 권희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본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시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권희정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지난번에 뭐 받으셨어요?
2: 저는 그때 황금 곱창 받았거든요.
0: 이번에는 뭐 드릴까요?
2: 이번에요.
0: 네.
2: 이번에 김치
0: 김치 좋습니다. 김치. 자, 우리 오라버님.
1: 네.
0: 동생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동생 전화 연결돼가지고 동생이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예? 네?
2: 아이고.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예? 네?
2: 네, 제가 방송 들을 때그 다른 분이 큰 오빠를 이렇게 막 전도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0: 네네네.
2: 그래서 와, 친형제도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0: 그래요.
2: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병원 문병 갈때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처음 구매한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0: 네네.
2: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2: 혼자의 힘보다는
0: 네.
2: 깨달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
0: 네네.
2: 큰 힘이 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자, 우리
2: 이게
0: 오라버님.
1: 네.
0: 오라버님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그죠?
1: 네.
0: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계속 나. 아, 이 동생의 이 따뜻한 마음에 지금 오빠가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권희정 님이 보니까 2024년에 저하고 통화됐네요.
2: 맞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0: 예.
2: 통화를 하고,
0: 예.
2: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교회 가라는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딸이 잠깐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0: 예.
2: 이 방송에서 갑자기 방학을 쓰라고 해서 저는 방학을 쓰면 기도를 해주는가
0: 예.
2: 싶어가지고 그냥 썼다가
0: 예.
2: 연결이 돼서 이제
0: 그니까,
2: 선물
0: 와.
2: 주시면서 교회들 가라고 해서,
0: 서대문구에 계시는,
2: 네,
0: 맞죠?
2: 맞습니다.
0: 지금, 그때 무교셨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2: 맞아요.
0: 계시는군요?
2: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다녀왔고요.
0: 와. 우리,
2: 다락방 모임도 하고,
0: 다락방 모임도 하고, 와.
2: 네.
0: 자, 우리 오라버님은 어디
1: 네.
0: 사세요?
1: 양주시요.
0: 양주시에,
1: 경기도 양주시.
0: 양주에, 와. 자, 우리 막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온누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2: 감사합니다.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예.
2: 이게
0: 자, 오빠하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2: 오빠로
0: 오빠. 자, 오빠 부르면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2: 오빠 이게 혼자서는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단련해서 나를

0: 관련해서 좀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한번 다녀봐.
1: 한 두 달 걸린대 이게 다리가 아물려면 한 두 달 걸린대.
0: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예배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이
1: 어제 예배
0: 평안이
1: 들었어.
0: 올 거야.
1: 네, 어제 예배 했구나.
2: 어제 예배 드렸어요?
0: 아 제가 온라인 방송으로.
2: 온라인 방송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0: 네, 보내줬거든요 톡으로.
2: 잘하셨네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일단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고 다리가 낫는 대로. 꼭 양주에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친한 분 계세요? 양주에?
1: 없어요.
2: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양주에
1: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이사와가지고
2: 저희가 건강한 교회 양주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다리 낫기 전까지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꼭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진님 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까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권혁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0: 아멘.
2: 예, 양주가 어디냐, 양주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권혁진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저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멘.
1: 아멘.
2: 아멘. 자, 우리 혹시 아멘. 오빠가 동생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
1: 그동안 네 오빠가 신경을 너무 못 쓰셨어.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이번 기회를 이렇게 만나고 다 연락도 되고 너무 고마워.
0: 그러니까
1: 우리 형진들밖에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2: 그래요. 아, 예. 자, 우리 권혁진님, 힘내시고, 꼭 쾌유 되셔서, 그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집에 계시면서요, 라디오 106.9를 맞춰보시든지, 이제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예. 훌륭한 여동생을 두셨다고 그렇게 막 사연도 와요. 진짜 좋은 동생을 두셨고 아 우리 권희정님은 무교셨는데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와.
0: 저도 은혜 받아서.
2: 그니까.
0: 그래도 정말.
2: 기적입니다, 기적.
0: 예, 힘든 안에서도 진짜 평안이 있고. 예. 좋더라고요.
2: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진님.
1: 네. 네.
2: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 아시죠?
1: 네. 네.
2: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혁진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2: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자, 눈물 난다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남매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느껴진다고요. 꼭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감동. 멋진 동생 00608312.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권혁진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보물 퀴즈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자,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원수를 가리켜서 항상 우리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죠. 또 하나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외통수, 외나무다리죠. 그러니까 원수도 피할 수도 없고 항상 가까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수는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특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우리 다윗, 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죠. 험악한 인생을 산 인물 중에 꼽으라면 다윗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있던 사울 왕이 무고로 뭐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10년을 넘게 그냥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죽을 고비 살 고비를 넘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 살해 위협, 그냥 내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만 나도 편안해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면 참 그가 살아난다, 그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는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늘 시편 23편 5절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지난주에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잔치상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서 대적들이, 온갖 악한 유혹들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삼켜드는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잔치의 상을 마련해 주시고 내 앞에서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주인된 자리에 앉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원수가 보이겠습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실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 양식을 먹여주실 때 나는 지치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위로받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원수의 목전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원수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내게 멋진 잔치상을 차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 자리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철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니,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고 약속인과 동시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환대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멀리서 찾아오면 먼저 발을 씻겨주고요. 그래서 먼지를 다 털어내주고, 그 다음에 꼭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좋은 기름, 향유를 발라서 향기가 나게 했어요. 그 몸에서부터 향기가 쫙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갑을 뿌려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다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너 그렇게 300데나리안에는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낭비다, 허비한 것이다 라고 타박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번만큼은 그 여인을 두둔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극한 사랑, 극진한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거를 못하는 건 우리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가장 극진한 자리에 환대하고 모시어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좀 옆에 계십시오. 주님 좀 모른 척 하십시오. 주님, 이번만은 조금 딴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극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울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보듬어주는 데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환대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갈 수도 없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그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척까지 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어느 동네, 어느 마을, 어느 집에조차 안심할 수 없는 쫓겨난 인생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뭐냐?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맞이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여 환대하여 주신다. 골짜기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가장 귀한 기름 향유를 부어 최고의 환대로 다윗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문학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상상력으로 여러분 뭐를 상상하고 뭐를 생각하면서 합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상력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예배거든요. 온갖 세상에 악한 것, 추한 것, 걱정, 근심만 품고 있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듯이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대접 못 받았다고, 세상 가운데 대접 못 받았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는 내가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어요? 잘났어요?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사명의 기름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에게 꼭 기름을 부어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저렇게 이미지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 임명의식, 어노인팅을 통해서 임명식, 부르심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세의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을 택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니 아들들이 쭉 있는데 다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남 우선인 게 아니겠나. 나도 장남인지라 사무엘의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장남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차남인 산마에게 그러면 산마겠구나. 아, 얘, 이 친구도 괜찮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그도 아니다. 7째까지 다 보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인 이세가 보기에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선 아예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데려다가 보니 얼굴이 빛이 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나 출신 배경도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여론도 상관없습니다. 인기와 투표도 그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조건은 딱 하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었느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 하나 보았죠. 다윗은 그 중심 하나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품어야 할 것, 문학적인 상상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의 상상력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그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근데 그 기름 부은다는 건 뭐냐 하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구별된 자로 만드신다는 것. 부르심의 인생이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명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명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이 기름 부으심 이후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고생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고생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고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그 고생 가운데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그 고생과 그 역경 속에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3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7배나 달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 근데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세 명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네 사람이. 그 네 사람, 세 명 가운데 한 사람, 네 명 가운데 한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 그가 풀무에 들어가도 살아났구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에 들어가도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인생을 공적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으로 언제까지 변방에만 이렇게 우두커니 구경꾼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행하시는 직장과 기업과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하나님의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그답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이런 말씀을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 세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름 부으신다는 건 무엇보다도 치유하심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름이 상처에 바르는 치료제였죠. 기름을 발라서 낫게 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가운데 상처와 트라우마는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상처 때문에 분노 조절도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큰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셨고 그 상처로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그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못 고칠 질병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고쳐 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만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픔만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상처에 상처 껍데기만 냈다 띄었다 붙였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내 머리에 기름을 잔뜩 부어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 현대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내 머리에서부터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기름 부으신다는 건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기름 부음받은 인생입니다. 왜 기름 부으셔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다 흘러내리듯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건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 전부를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손에만 바르시는 게 아닙니다. 발끝에만 바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전부를 쓰겠다. 우리는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 안에 넘쳐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부흥과 뭐 감소 뭐 요즘에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더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온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세상에 나가 자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힘입어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으신다는 건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과 함께 능력 또한 하나님 주시는 줄로 압니다.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골리앗과 맞서서 남들은 다 뒷걸음질하고 도망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사무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부터 나온 거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나를 알잖아요.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줄도 모르고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나설 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 모세의 심정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말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깨달아 아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그 1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부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으로도 각각의 은사로도 방언으로도 예언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들로도 우리 은사들로도 채워주셔서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쓰신바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오해하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뱀이냐면, 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뱀 찾으러 다녀서 그걸 밟아, 전갈 잡아가지고 그걸 밟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에 뱀도 있고 전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앞에 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우 저기 뱀이 있어서 난 못 가겠어요, 나는 전갈이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뱀과 전갈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이기게 하여 주신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으신다 할 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흘러넘침은 충만이고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족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이 많은 잔에 저기 보니까 이만큼 찬 것도 같고 안 찬 것도 같고 긴가민가 반쯤 차서 이게 긴가민가 알쏭달쏭이 아니라 흘러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흘러넘친다고 하는 건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이 오늘 우리에 가득할 뿐 아니라 그것이 넘치도록 하여 모든 곳에 흘러가도록, 마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있으며 생수가 스며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시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흘러넘친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면요, 이 은혜가 흘러넘치고요, 성령이 흘러넘치고요, 말씀이 흘러넘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요, 쉬워집니다. 모든 일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문법상으로는 안 맞겠지만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흘러넘치면 어려워도 쉽습니다. 힘들어도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있는 눈앞에 작은 일을 두고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들어도 쉽습니다. 어려워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을 늘 보면서 결핍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뭐는 없네, 뭐는 모자라네, 어떤 거는 이렇게 없네, 이것도 없네, 돈도 없네.

0: 건강도 없네, 가진 것도 없네, 친구도 없네, 뭣도 없네. 결핍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기도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를 찬송하는, 흘러넘침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 흘러넘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

휴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와이퍼를 켜는 일이죠. 이 와이퍼는 비를 멈추게 하진 못하지만 묵묵히 좌우로 움직이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앞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와이퍼의 역할인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같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걱정이 쏟아질 때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비를 바로 그쳐주시는 건 아니지만 대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혹시 오늘 비 오는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와이퍼가 되어 흐려진 시야를 다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저녁, 찬양과 함께 다시 앞을 바라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8월 31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0: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인도하는 빛으로 힘차게 출발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이번 한 주도 동일한 출석 단어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라이브, L-I-V-E가 출석 단어였고요. 이번 한 주는 다시 돌아온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2850님께서 끼룩끼룩 이번 주 출석은 충전이라고 대이 광역 낚시를 시전을 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충전이라고 대규모 낚시를 시전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 9507님께서 속으셨어요. 충전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곧바로 은혜로 수정해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4833님도 샬롬 미니피디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셨나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고 오셨죠? 오늘도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 출석 단어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 8720님도 은혜 두 글자 보내주셨고요. 3743님 은혜 새 주간도 아자아자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은혜 두 글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상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지난주부터 생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래서 다시 이 생방송이 시작된 만큼 기프티콘도 중간중간 쏴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누구에게 쏴드릴지는 모릅니다. 예, 매일매일 우리 열심히 방송에 참여해주시면 그날그날 제가 또 봐서 기프티콘도 함께 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은혜충전 라이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C 퀴즈. 자, 바로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줄임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합성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평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뭐 공부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바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의미와 인생을 합쳐서 땡땡 산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와, 너 진짜 땡땡 산다에 들어갈 이 두 글자 정답 땡땡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까지 하면서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을 보면서 땡땡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계속해서 출석 단어 받아보고 있고요. 2850님 낚시 아, 야호 하면서 아, 심술꾸러기 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 충디인데 충디 산다라고 아,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운동도 좀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아, 더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책도 좀 보고 싶고 이런데 제가 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예, 또 지쳐가지고 예,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기 바쁜 저는 땡땡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정답 땡땡 사는 사람들 이 두 글자 땡땡 어디에 들어가는 말일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102님께서 은혜 보내주시면서 발가락이 부러져서 산재 휴가 중이다 보니 이 5시 때 극동방송은 머리털 나고 처음 청취하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9102님 아, 머리털 나고 처음 청취하신다고. 아, 산재휴가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회사에서 열일하느라 은혜충전 라이브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우리 또 첫 방문 은혜충전 라이브 첫 방문 에, 또 우리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첫 방문 해주셨으니까 제가 앞서 기프티콘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에, 우리 9102님께는 우리 첫 방문이신 만큼 제가 기프티콘을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9102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에, 우리 2850님 정답 맞추시기 싫으시다고. 역시 에, 역시 또 심술 어디 가지 않았죠. 자,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지난 금요일에 454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시와 그림의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합니다.

자, 6243님 반갑습니다. 5시 30분 퇴근이요 하고 출석해 주셨고요. 8093님도 은혜, 6243님이 은혜라고 우리 출석 단어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아, 4305님도 역시 출석해 주셨네요. 은혜 두 글자 잘 받아봤고요. 0720님 은혜, 충디님 내일 첫 출근합니다. 저의 호산나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첫 출근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9101님, 은희, 저도 처음 듣는데요. 방문교사인데 펑크나서 들을 수가 있으시다고. 아, 우리 은희 충전 라이브 이 시간은 펑크가 나거나 뭔가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인가 봐요. 그러면서 은희의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은근히 스며든 주님의 사랑 덕분에 헤아릴 수 없는 감사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9101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3743님께서 반가반가 미니피디님. 비오는 날 야간 운전은 초 긴장이지만 안전 운동 다녀올게요. 아, 생방송 감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야간 운전, 아, 또 우리 위험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운동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뭐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영어 공부하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경제 공부하고 뉴스도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 MZ 세대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뭐 산다. 정말 대단하다는 의미와 인생을 합쳐서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땡땡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 중에 앞 글자 첫 번째 앞 글자는 와 너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신이다. 너 진짜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글자고 뒷글자는 인생 중에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 두 글자 땡땡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편 이제 10월 26일에 가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매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신청 찬양을 남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청 찬양을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AI를 이용해서 그분만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또 산삼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33님께서 AI 음악 제작 중인데 팁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너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요 팁을 좀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 느낌을 내고 싶은 노래를 한 곡을 AI한테 넣어주고요. 네. 요, AI 만드는, 음악 만드는 AI 말고, 다른 우리가 쓰는 그 AI한테 넣어줘서, 요 노래처럼,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그 음악 만드는 사이트에 넣을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걔가 쫙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요즘 세상 너무 좋아졌죠? 예.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보시고, 저한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만드신 이후에 자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850님 맞추기 싫어요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신 앞뒤가 다른 남자 좋습니다. 그리고 9067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0720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8720님 열공 아니고요. 아 열공 맞죠. 열공하지만 열공하는 사람들을 땡땡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공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6675님 샬롬 은혜 남겨주시면서 정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720님 축하 메시지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0604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땡땡 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6244님 5시 30분 퇴근인디 예, 실로암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2부 첫 번째 찬양으로 제가 틀어드려도 될까요? 예, 2부 첫 번째 찬양으로 요 찬양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2067님도 정답 남겨주셨고, 6621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예,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9102님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어플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들어가서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또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시간이죠.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쿰란 광야에 영성이 묻어나는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분파들 중에 하나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 쿰란을 이루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대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도 그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공동체 즉 훗날의 초대교회까지도 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봐요.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쿰란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그의 메시지를 본문으로 삼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점들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 전체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쿰란이란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공동체로 세워졌는지를 살핀 후에 특별히 그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미쳤을 영향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도전하는 바들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쿰란 광야의 영성이 묻어나는 땅. 영성이 묻어나는 땅. 예, 우선 쿰란의 위치입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옆에 쿰란은 사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해 바다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조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사해, 저 유명한 사해 염해이거든요. 그 바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그 옆에 큰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는 그게 바다라면 그 바다보다 이 사해는요. 400m나 더 낮아요. 그럼 좀 놀라주세요. 그 바다보다도 400m가 더 낮은 곳에 있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쿰란이 해저 350m, 그 옆에 있는 여리고가 해저 300m,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피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여러분 제가 애쓰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면도로 보면 이 높낮이차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가 1200m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군요. 사실 이 쿰란은 척박한 유대광야가 끝나는 지점 절벽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결코 사람이 쉽게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너무 척박해요. 농사짓기도 어렵습니다. 물 얻기도 아주 곤란해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그 광야에 가서 살았던 것일까요? 이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유다 종교의 분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였던 사두개파와 달랐고 전통주의자죠.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시하던 바리새파와도 달랐습니다. 또 폭력을 써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열심당과도 달랐고 그래서 결국 이 에세네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함을 추구하던 살짝 별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종종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기도원파, 수도원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에세네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야지. 그런 의도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죠. 일단 그분들은 자존심이나 또는 자존감이 굉장히 셉니다. 웬만한 목회자, 웬만한 성도들 이분들의 성에 차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중에는 살짝 외골수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조금 교만해서 전혀 다른 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늘 자기는 뭔가 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쿰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셔야 되는 분들 보면 독특하시잖아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건. 예? 실제로 이 쿰란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의의 자녀들 혹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을 불렀어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약의 거점들을 주목하며 저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가 오늘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과 초대교회 공동체를 빚으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 배움을 얻으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쿰란입니다. 먼저는 역사적 접근입니다. 드디어 70년간의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이제는 그들은 고레스왕의 칙령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파송된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완공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씨가 다시 지펴지면서 바야흐로 유대교의 새로운 체계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또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엘라판틴에다가 각자의 성전들을 세웠고 열방에 흩어져서 각자의 장소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직 절기만 되면, 뭐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때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거기서 유대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신앙을 새롭게 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유대 땅을 속지로 삼았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뒤를 바로 이은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존중해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훗날 그 땅을 다스린 셀루커스 왕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안티오쿠스 4세는 주도 면밀하게 그 나라 전체를 옛날에 일본이 한국, 조선 땅에 했던 것처럼 헬라화 시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유대교 제사 전면 금지, 헬라식 제사만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 그 돼지 피를 뿌리는 정도로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압제하다 보니 그때 일어난 게 저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죠. 마타디아라는 시골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의 정권이었던 셀루커스 왕조에게 반기를 들고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후 그들은 끈질기게 암살, 폭동, 게릴라전을 수행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64년경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 안에 말씀드린 그 제우스 신상을 철거하고 제사장들이 이끄는 유대식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동안 더럽혀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한우카,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부르며 아직 현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큰 축제의 절기로 지키곤 하죠. 자, 이제 우리들의 시각을 좀 더 좁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도를 다시금 다듬은 이들은 옛날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이 제사장직을 쭉 계승해온 사독 제사장 계열, 즉 오니아스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해에는 오니아스 3세라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형의 대제사장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열광적인 헬레니즘 주의자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유대사회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이었던 안티코스 4세에게 나아가요. 양쪽에 엄청난 돈과 뇌물을 싸가지고. 그러니 안 그래도 이 유대를 헬라화시키고 싶었던 안티오쿠스에게는 정말 이게 웬 떡이냐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뇌물을 받고서 형을 잘라버리고 동생인 야손을 네가 그냥 대제사장에 임명한 거죠. 자, 새롭게 대제사장이 된 야손이 열심히 했어요. 그는 나라의 정책에 발맞춰서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이번에 사진 많이 봤죠? 헬라식으로 되어져 있는, 로마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경기장과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장려합니다. 젊은이들 옷들도 헬라식으로 입게 하고요. 또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하고요. 또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헬라식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왕의 성에 아직 안 차는 거예요. 결국 왕은 그 야손까지도 밀어버리고 이번에는 성전 경비대장 집안의 메날라우스라는 자를 그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야손까지는 그래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날라우스는 전혀 제사장 혈통도 아니었고 정통성도 명분도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갖다 내고 대제사장직을 사낸 것입니다. 성직매매. 여러분, 성직매매의 귀결은 늘 똑같죠. 그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갑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다가 정말 큰일 나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시골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셋째 아들 유다가 혁명을 이끌었고 그가 중간에 죽임을 당하자 그의 형제였던 요나단이 이어서 이끌고 결국 혁명에 성공해요. 그래서 시작된 게 하스몬 왕조인데 그럼 벌써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근데 하스몬 왕조인데 드디어 이들이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이 유다 일대의 통치자 대제사장의 자리에 이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건요 저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뒤에 44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나라가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후에 그 요나단도 셀루커스 왕조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또 다른 형제인 시몬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혁명을 성공시키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는요 셋은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계속해서 그 혁명을 성공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물론 독립을 쟁취한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대제사장의 자리는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쭉 제사장이 됐는데 그게 오니아스 가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혈통과 전혀 관계없는 마넬레우스라는 이를 돈을 받고 그 자리에 앉혀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은 사독 혈통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 돈 더 많이 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된 거죠. 비극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 마카비 혁명으로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무도 마땅히 대제사장직은 원래 우리 가문에게 거니까 원래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요나단이 권력을 잡으면서 덜커덕 자기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권력이죠. 결국 이 오니아스 집안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다 똑같구나. 그래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에잇 바로 그때 똑같은 이유로 예루살렘을 등졌던 사독 계열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SNF파를 이룬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이 더러운 세상 하며 그들을 포기하고 일부러 찾아 들어간 그 광야에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순수한 영성을 지키며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부한 삶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들은 매일매일 정결 예식을 행했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고 연구했고 성경을 필사해 나아가면서 독특한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SNF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몇 개의 사진을 보셨는데 그것을 살기에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잖아요. 캠핑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계속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일수록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외 며칠 기도원에나 좀 다녀와야지. 그리고 조용한 기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그런 복잡한 데서 어떻게 살았냐? 꼭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네.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더 성공하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혈안이 되어서 아웅다웅했던 내 삶이 너무 부끄럽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순수해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날 그곳에서 쿰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경건 생활에 매진합니다. 한편 그렇게 심한 경건 생활에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나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을 그어요. 기준이 높아져요. 3년 동안 엄격한 과정을 함께 통과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그때서야 합격 그리고 정식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조건이요 기준이요 너무 높아요. 그들은 첫 번째 해에 신명기 전체를 암송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 못되었다 탈락, 그럼 유급입니다. 통째로 1년을 다시금 빠꾸예요. 다행히 그 암송시험에 통과하면 그들의 정결예식,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정결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에는요, 예언서를 배우고요,

이사야서 전체를 암송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돼요. 이거 다 외워야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3년째는요 시편하고 잠언도 외워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혹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데 너무 치사해요. 일단 먹을 걸 줄입니다. 한 달 요만큼, 그리고 석 달도 줄이고, 그래도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쫓아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걸 인내하며 견딥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며 재산도 다 내어놓고 많은 규율들을 지켰어요. 매일 공동 식사를 했는데 밥 먹을 때는 반드시 10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야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제사장이어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너무 별나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한편으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런 메시지를 외치셨죠. 곧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쿰란 사람들의 메시지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저 타락한 성전 제도 말고 매관 매직이 당연시되며 숨막히는 제도에 눌려있는 성전 말고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먹고 살기 좀 힘들면 어때? 대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내자. 누구입니까? 쿰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 요한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도 비슷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와의 연결고리가 거기 있어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 이 광야, 그곳이 이 쿰란의 사역지와 겹친다라는 것을 주목하고요. 그가 흐르는 물이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안 그러면 도끼가 나무뿌리 밑에 놓여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메시지는 쿰란 사람들이 했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요, 이 쿰란 사람들과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거나 실제로 거기에 수년간 몸을 담궜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고 쿰란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주 그럴 수밖에 없죠. 큰 관심을 가집니다. 이곳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저놈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돼. 이게 쿰란 사람들이 고대하던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앞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선포했고 어느 순간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 쿰란 출신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도 그래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공통점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시죠. 우리가 왜 이 쿰란이라는 거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김해 땅에서 말입니다. 그날 그곳과 그곳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것은요, 그날 그 사람들이 보여준 광야의 영성이에요. 해보십시오. 광야의 영성. 우리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공동체를 시작했는지를,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제도화된 조직, 또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본질에서 좀 많이 왜곡된 그 예루살렘의 방식을 거절하고 새로운 방식을 향해서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그들이 그 당시 지켜보고 경험했던 잘못된 왜곡과 타락이 너무 많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물을 주고 성직을 사고팔고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끼리 치열하게 권력 다툼하고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향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렇게 살진 않으려한다. 나는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그분만 찾으면서 그분만 사랑하며 나의 순수한 영성을 지켜내려한다.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지만 그날 그들이 가지고 떠났던 그 순수함, 의도의 순수성, 광야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도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이건요 우리가 일평생 추구하고 추구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주제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아니 주님만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섰던 시간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떠합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좀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사랑과 순전함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순수함이나 뜨거운 열정 그런 걸 잃어버린 채로 혹시 대충 가고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내가 예수 하루 이틀 믿어? 이러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그날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처럼 왜곡되어져 있는 타락된 부분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오래되면요 성도는 또 오래되면요 교회는요 교단은요 굳어지곤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에요. 생명력을 잃어요.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래서 딱딱히 굳은 땅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직매매, 교회의 비리들, 직분의 우상화, 성도의 우미나 등등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비판받아야 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물론 그거 해야 해요. 물론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러므로 그런 거 다 소용없어 하고 한국교회 필요없어 그런 제도 필요없어 또 다른 극단도 안 됩니다. 제도는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걸 다루는 사람들인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저는 첫 번째 그날 그 쿰란 사람들 그들의 순수한 의도와 동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걸 내가 알잖아요. 내가 순수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럴 순간에 그날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신앙의 여정을 떠난 그들에게서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가 뭘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형적인 모습 제일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그때 바라볼 곳이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게 영향을 준 공동체가 어디냐? 그때 조심스럽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갈망에서 시작된 이 쿰란 공동체를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순전함과 순수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거에 사도 바울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꿈이 뭡니까?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고 그때 그분이 꿈을 나눠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넓어지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가 무슨 꿈을 꿀까? 얼마나 큰 꿈을 꿀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까? 내가 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뭔가 멋진 인생을 한 것 같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지만 그들을 본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가진 사람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사람, 고생한 사람, 힘든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걸 보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꼭 이 쿰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진 것 없어요. 부자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뭐를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함만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게 내가 받은 은혜니 이제는 내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고 너의 주장을 나의 주장으로 바꾸어 돌이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죠. 그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싫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씨,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가늠하지 않고 돈 떼먹지 않고 거짓말하지만 않으면 의인이라고 해요. 거기는요, 윤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시니까 예 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 때 그런 얘기 하더군요.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고. 여러분 그게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윤리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님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예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0: 너무 별나서 이 함께의 가치를 놓치거나 때로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다름은요, 우리의 다양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낮아짐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그 용납과 당신을 내어주심과 그 샬롬의 기적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핑계와 이유와 주장은 힘을 잃고 당신께서 생명을 주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야하드, 함께 영성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맞아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주목하려고 해요. 원래 광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쿰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필사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끔 해주었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펜을 내려놓고 흐르는 물에 가서 정결 예식을 또 했어요. 그리고 깨끗해진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했어요.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읽어야죠. 사랑하는 김혜재 일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믿는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척박한 어려운 삶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잘 이겨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주목을 받는, 그분께 인정받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유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으로 출발합니다.

자, 은유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1부에서 6244님께서 5시 30분 퇴근인디 실로암 틀어주세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들으셨습니까 6244님? 네, 들으셨다면 우리 2부 출석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MZ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공부를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시간 쪽에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뭐 영어 공부하고 뉴스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 땡땡 산다 진.

자, MG세대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신이다 라는 글자가 이 두 글자 중에 앞글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뒷글자는 인생 중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땡땡이 오늘의 정답이 되겠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벌써 2부라니 시간 빠릅니다. 8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 그렇죠.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고 또 9월이면 이제 가을이 시작이잖아요. 예, 이제 또 올 한 해가 점점 더 가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 듯 합니다. 우리 8월 잘 마무리하시고 9월도 함께, 저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3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선곡이 점점 좋아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인정해주시니 좋네요. 네, 열심히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C 퀴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함께합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다음 세대의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다음 세대의 깊은 애정을 가진 우리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권 목사입니다.
0: 자, 목사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예, 이제 가을이 오는 듯 하더니 다시 또 폭염이 이 창원 지역 폭염 경보가 또 오늘 경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 이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1: 아, 덥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MZ 퀴즈 문제를 드렸는데 네. 요 말은 혹시 좀 들어보셨을까요?
1: 방금 알았습니다.
0: 아, 방금 아셨군요. 예. 아, 저희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좀 목사님께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방금 들으셨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이 애정과 따라가는 속도가 반비례하시는 우리 목사님.
1: 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저와 함께 이렇게 매주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되죠.
1: 네.
0: 예.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시겠죠?
1: 네.
0: 자,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웹툰 원작이고 저는 웹툰을 먼저 봤거든요. 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와 화제를 끌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님?
1: 간간히 봤습니다.
0: 간간히. 예. 어, 그래도 간간이라도 보셨군요.
1: 네.
0: 예. 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와 좀 비슷할 수 있는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드라마에 나오듯이 막 애들을 두드려 패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1: 네.
0: 예,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친구들도 과연 어떤 게 진짜 교육일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1: 네.
0: 먼저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무래도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0: 아~
1: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0: 현실이.
1: 네, 딸에게도 물어봤는데
0: 예.
1: 아, 현실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뭐 교권 추락, 뭐 악성 민원, 뭐 청소년 범죄
0: 예.
1: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들을 좀 통쾌하게 풀어줬기 때문이 아닌가
0: 네.
1: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0: 예,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뉴스인지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핵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현실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1: 그렇죠. 네.
0: 시원하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예전과 지금의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했죠.
1: 네.
0: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예전의 교육 방식 그리고 지금의 교육 방식에 뭐 어떠한 좀 장단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뭐 과거와 지금을 그냥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그냥 제일 큰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체벌 유무인 것 같아요.
0: 예.
1: 체벌 유무. 저만 해도 뭐 교문 앞

0: 앞에서 빠따 맞고 예. 그다음에 바리깡으로 머리 깎기도 그런 뭐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이런 체벌이 무조건 뭐 수용해야 된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게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자식을 키워보면 매뉴얼이 있다 해도 매뉴얼대로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교육을 네. 한다고 매뉴얼 1번 아이는 이렇게 하시고 2 이렇게 하시고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밤새 울 땐 어떻게 하시고 안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이런 매뉴얼 도입하고 아무리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 매뉴얼이 뭐 다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좀 탁상공론. 그러니까 좀 현실성 없는 매뉴얼화. 에이. 매뉴얼들이 너무 많다. 현실성 없는 매뉴얼. 그런 모든 행위가 뭐 규정, 절차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것을 또 실제 좀 진행해야 되는 교사들,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책임 안 지고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 교사들도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그렇게 하면 뭐 벌점 이렇게 해서 뭐 정학, 퇴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임은 사라지고 매뉴얼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를 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0: 네. 네,
1: 저도 많이 맞고 머리 가위로 잘리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럼에도 학생들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사랑해서 때리는 거고 사랑해서 올바른 길로 하는 건데 요즘은 이건 뭐 선생님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워낙 환경과 현실이 쉽지 않다 보니 그런 것들도 서로 간의 교감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 시대 인권이라는 이 단어 뒤에 많은 것들이 좀 숨겨지고 있어요.
0: 네.
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0: 아, 네, 그렇죠.
1: 네, 이건 뭐 다음 세대 친구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 교권보호국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칭해지잖아요.
0: 근데 네.
1: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만이 아니다. 학생답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교권이고
0: 네.
1: 부모님이 부모님답게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것도 교권이다라고 하는데 요 인권이라는 것들의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또 그들의 분명하게 잘못을 가르치려면
0: 네.
1: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우선 이제 이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이 권리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면 내 권리만을 주장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권리라 하면 인권이라 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 상대방의 권리도 함께 지켜질 때 이게 인권이고 권리고
1: 그렇죠.
0: 자유란 게 그렇잖아요. 자유가 방종이 아니거든요.
1: 예.
0: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할 때 이게 자유가 되는 것이고 권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매뉴얼이 잘못된 것은 이제 결국에 모두가 다 내 권리. 그래서 학생도 자기 권리. 나중에 이제 그거의 반대급부로서 교사도 내 권리. 나를 방어하는데, 서로 방어하는데, 이거는 칼만 보이지 않지. 전부 다 자기 방어. 이게 이제 지금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좀 어떤 이런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만들려면 뭐 학생 인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뭐 법률을 만들려면
1: 네.
0: 그 만든 사람이 10년은 아이들을 가르쳐봐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봐라.
1: 그렇죠.
0: 그 다음에 한번 혼쭐한 봐봐라. 아, 좀 강하게 얘기하시면 예. 해보고 좀 이거를 좀
1: 예.
0: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 그래서인지 네. 점점 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지금 지금 몇 년, 한 10년 넘게 교사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올해는 또 총무까지 맡아서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0: 요즘
1: 아이들.
0: 교회에서도,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좀 이렇게 혼나,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바로, 영상 찍어야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1: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올바른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 시절 교육에 관한 여러분

크리스탐린의 아월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전혜권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긴 합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얘기했지만 학교나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0: 잘못을 지적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어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부모님들도 막 와 우리한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사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 우리 또 8720님도 4833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권이 많이 좀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학교에서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교회까지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될까요?
1: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라기보다 나라 전체 좀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이 시대에 소위 뭐라고 하냐면 소리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시스템이다.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0: 그 행정복지센터.
1: 예,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소리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고 떼쓰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선례가 계속 남아요. 이게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학교에서도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냐. 소리치는 사람에 의해 100명의 사람이 조용히 있어도 한 명이 소리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예. 이런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교사의 어떤 권리 이런 것도 다른 학생들 다 괜찮은데 한 명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조용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좀 이제는 그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거에 매뉴얼이 필요하다. 네, 교사에 직접 전화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왜 뭐 운동회를 했는데 왜 얘는 우리는 우리 애가 왜 졌냐 우리 팀 왜 졌냐 왜 상장을 주냐
0: 왜 공동 시켜줘라
1: 네 다 공동 가위바위보도 다 묵내고 찌내고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또 그 나이대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이기는 것 지는 것 뭐 언제나 이길 수만 없잖아요. 사회에 네. 나오면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마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 네.
0: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어른이 있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교육을 받아들이면 좋을지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거울이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 부모님을 보고 배웠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소리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싶으면 이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뭔가 객관화 자기 객관화를 해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애만 무조건 뭐 문제 있다 뭐 어릴 때부터 뭔가 어떻게 하면 뭐 유치원에서부터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고 야 소리치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느닷없이 존중해라 어른을 존중해라 불가능합니다.
0: 맞아요.
1: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 객관화. 예. 지금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이게 지금 객관성이 있냐 아니면 나만 생각하냐 이게 안 되면 사실 아이들 보고 넌 그래야 돼 그렇게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우선은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좀 객관적으로 키우자. 특별한 거는 집안에서 특별한 거고 바깥에서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0: 똑같습니다.
1: 예. 똑같습니다. 네. 특별하지 않다.
0: 예.
1: 그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0: 네. 참 이렇게 많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은 느껴지기 마련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 네.
0: 사실 최고의 교육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것들이 최고의 교육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서로에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1: 네.
0: 서로에게 진짜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이기적인 그 마음을 좀 버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교육
1: 네.
0: 참교육은
1: 네.
0: 무엇인지

0: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교사는 사명감으로, 학생은 존중함으로 나아가자.
0: 아유, 아멘입니다. 예. 교사는 사명감으로, 학생은 존중함으로. 학교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네.
0: 예. 어디서든지 우리 학생과 선생님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명감으로,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 어려운 이 시대에 조금 자그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자, 오늘 진짜 교육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목사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중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남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 화살은 결국에 부모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존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또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깨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육 환경이나 또 교회 학교가 더욱더 아이들이 어른에게서 배우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이 시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유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상담소에 이어 지난 금요일 192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듣고 오셨습니다. 1927님께서 지난주에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서 수련회를 다녀오신다고 그 문자를 남겨주셨었거든요. 댓글로 강주혁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2026 전교인 수련회가 토요일과 주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경기도 양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927님 은혜 신청하신 찬양 띄워드렸고요. 오늘 MC 퀴즈 정답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MC 퀴즈, 본인의 일, 본인의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문제를 내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듯이 오늘 정답은 바로 갓생입니다. 갓생, 가의 시옷 받침, 그리고 인생의 생, 갓생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말은 좀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4323님, 10년만 젊었으면 갓생 산다. 늦지 않으셨어요. 예, 지금도 충분히 갓생 사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갓생 살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8720님, 미생 아니고 갓생이라고 남겨주셨고, 또 앞서서 우리 4305님도 정답 갓생이라고 남겨주셨고, 4680님도 갓생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 제가 리스트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정답 이 선물 당첨자,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등산화 당첨되신 분입니다. 등산화 당첨자는 바로 1927님입니다. 1927! 지난주에 수련회 간다고 문자까지 남겨주셨는데 1927님 등산화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화장품 세트는 2053님입니다. 2053님!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등산화는 1927, 등산화는 1927, 그리고 화장품은 2053님, 2053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문자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와 하시면서 8720님, 네, 우리 문자를 읽어드려서 그런가요? 네. 아, 부러워서, 화장품 좋겠다라고 부러워서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답 맞히신 분들 그리고 선물 받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야합창단의 찬양 듣고 오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기대보다 현실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동아리에 들어가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환경에 놓이면 재미있을 줄 알았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생각한 만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평범할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게 다야? 라는 허탈감.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이 격차가 생기면 더 힘들지요. 기도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스가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는 상황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짓는 성전은 초라해 보였지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겨자씨 한 알이 가장 큰 나무가 되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기대보다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왕좌에 앉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기대보다 한참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아 보이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현실이 기대보다 작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방식과 달랐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작은 것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시는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지요. 그래야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이 작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목수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이 완성됩니다.

0: 되었습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도 예수님의 손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되어 있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라기 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이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말라키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뭐라 할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 보면 머리부터 발끝에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곳 사진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희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며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구약시대잖아요. 요즘 신학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충족을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인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진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맙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람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두 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3회상 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합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는요 숫송아지 순념소 어린 양 순양 성경이 규정된 제물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인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뭐 이놈들이 까불어 20년 동안

0: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뭐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모였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그 큰 승리를 거뒀던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왔겠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걸 몰랐죠.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에벤에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마.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유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이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

0: 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회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군사안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고 중국과도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3: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3: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3: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네.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3: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3: 예,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를 네.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예.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 예.
3: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

0: 정부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0: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0: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APEC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 쪽에서는 APEC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0: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예.
0: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0: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 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워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러우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주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0: 네. 예.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예.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연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 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적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0: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 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 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와,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어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무해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카피바라, 판다, 곰돌이 등 말 그대로 무해한 힘을 가진 캐릭터들입니다. 위협적인 힘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도 편안해지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경쟁과 공격성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에서 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해한 힘을 가진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큰 고난 중에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드러운 힘 앞에 잠시 머물러 보기 원합니다. 첫 곡입니다. 동방현주의 예수 사랑가 띄워드립니다.

안에 유난히 조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던 아이. 그런데 학교에 왕따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조용한 아이가 그 왕따 당한 친구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 도시락을 함께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 그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준 무해력이었죠. 박우정의 나의 하나님, 김현진의 온전케 대리 띄워드립니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가르치고 조언하기보다 그냥 옆에 있어줘 봅시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당신의 무해한 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곡으로 예수 전도단의 아름다우신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띄워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밤 되십시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예물을 마련하게 하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수량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너는 내가 네게 준 설계대로 곧 성막의 도안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의 도안대로 지어야 한다. 먼저 그들을 시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하고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궤의 네 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고리에 끼워두고 빼내지 마라.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 궤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되 길이 1.12m, 너비는 67.5cm가 되게 하여라.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천사들과 속죄판

간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판 위에 머물게 하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게 하여라. 속죄판을 덮개로 삼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정한 때에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명령들을 네게 말해주겠다. 다음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의 네 다리에 달되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라.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나를 때 사용하여라.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각 구운 임재의 빵을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항상 놓아두어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여섯 개를 내되 한쪽에 세 개, 다른 한쪽에 세 개를 내어라.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세 개를 얹어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어 달되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상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약 34kg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네게 준 도안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5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의 헌금

0: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이크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 번 만났으면 뭐 베프죠. 네.
0: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0: 네네,
1: 있습니다.
0: 네네. 네.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칭찬인가요?
0: 네, 자매님 우리 네. 그 여성분들한테 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되게 밝고
1: 아, 네. 네,
0: 뭐 그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유쾌해지신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사역지를 네.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떠신지
1: 작년 12월부터 네.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네.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봅니다.
0: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1: 네, 네, 네, 네.
0: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1: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네. 하고 있어서 네.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그 DNA 미니스트리라고
0: DNA
1: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네.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을 네. 함께 섬기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네.
0: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1: 네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예, 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0: 네.
1: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네. 보면서 예. 자라왔고 또 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저희 거기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 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이질감

0: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네.
1: 그럴
0: 그래서
1: 수
0: 아마
1: 있죠.
0: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0: 아니, 뭐, 너무나.
1: 과분합니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0: 되게 즐거워 보여요.
1: 너무 즐겁습니다.
0: 목사님, 그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1: 아,
0: 피아노 전공하셨.
1: 부끄럽습니다.
0: 아니, 왜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1: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막한곡 처벌하고.
0: 아, 한번 쳐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시진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1: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왜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 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0: 너무
1: 좀
0: 반응이
1: 잘
0: 좋으니까.
1: 하고 그죠?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랑 레파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이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0: 인내심.
1: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은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0: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면 뭐든 그냥 내추럴 본 뮤지션이
1: 너무
0: 아닌가라는.
1: 감사하죠. 아예 부끄럽습니다.
0: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1: 아니에요.
0: 당신이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아니더라도 발성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래식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1: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네티스트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0: 당연히
1: 그런데,
0: 있는 것
1: 제가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0: 같아요.
1: 대학원을 collaborative art라고,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튼 적이 있었어요.
0: 상당히 큰 변화인데.
1: 그죠.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그때 레슨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한번 6개월?
0: 3개월만?
1: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 성악 발성.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발성에 많은 이게 턴오버가 되었어요. 턴포인트가 되었어요.
0: 야, 그거 3개월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0: 습득한다.
1: 엑기스만 이렇게.
0: 아무리
1: 수박 겉핥기처럼.
0: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1: 잘 알지는 못합니다.
0: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1: 네.
0: 그
1: 저 아는 것 네. 같아요.
0: 그 1등한.
1: 그 네. 오 나의 하나님은
0: 찬양도 했었고
1: 네.
0: 아이자 61
1: 네,
0: 그 앨범에서
1: 그 찬양이에요. 네네네.
0: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1: 그래요.
0: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 너무 만나뵙고 싶다.
0: 약간 둘이가 오버랩이 네. 돼요.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고.
1: 그래요.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0: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그래요. 만나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다음에 만나면 꼭 제 이야기 해주세요.
0: 예, 한번 둘이 만나면 네.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쉘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1: 네.
0: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1: 거의 favorite 셋리스트에 항상 아유, 올라가 있죠.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직접 만나보니까 네.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시기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1: 네.
0: 마음 먹을 때.
1: 아, 그런가요? 네.
0: 최근에 네.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 네. 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는 이제 파트로만
0: 예.
1: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 한 1, 2주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0: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 무서운 세상이에요.
0: 아무튼 네.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네. 이제 파타임에서
1: 네네네.
0: 풀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럼 뭔가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1: 네.
0: 필요하지만
1: 네네네.
0: 네.
1: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 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0: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 안 하세요 혹시?
1: 네.
0: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네.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가능하지만
1: 네네.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빨리 써야겠네.
1: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0: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보니까 네.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1: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의 I가
0: 극아이예요?
1: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0: 전혀 네. 상상이 안 되는.
1: 습득된 이제.
0: 잘했어. 네.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회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되게
1: 아닙니다.
0: 압도하는
1: 네.
0: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1: 네.
0: 그리고 만났을 때도
1: 네.
0: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텐션을
1: 네,
0: 가지고
1: 네,
0: 말씀하셔서
1: 네, 네.
0: 저는 당연히 성격이
1: 네.
0: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1: 네,
0: 인도를
1: 네,
0: 하잖아요.
1: 네.
0: 그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1: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뭐 누워있든지 뭐. 네.
0: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1: 싶어요. 네.
0: 예.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 곡 좀
1: 네.
0: 또 한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할까
0: 많이 궁금해하세요.
1: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0: 에이.
1: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0: 비전이라는 곡을 비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예, 예.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 했는데 막 보좌가
1: 무슨 말이지?
0: What is 보좌? 이러면서
1: 네. What is 보좌?
0: 해서 막 제가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네. 저의 그 막 그 20살 때 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곡이에요. 네.
1: 예. 미실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고 부르신 보좌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
1: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익숙하고.
0: 그죠. 네, 네, 모태 신앙인데 이제 성당. 네,
1: 성당에서부터. 네, 네, 네.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 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0: 네.
1: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0: 그러게요.
1: 하다 보니 네.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0: 네.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1: 남가주 사랑의 교회.
0: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금 서초 사랑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 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싱어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1: 당시에?
0: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네. 너무... 이 교회는 뭐지? 빨간색 카펫은 막 와, 알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1: 네. 왜요? 오차임 때문에?
0: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네,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1: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셸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0: 맞아요. 네. 네.
1: 사실 보통 우리 찬양 사역,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0: 네.
1: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 다 네. 이렇게 좀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냥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세워져서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0: 그랬는데 우미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뭐
1: 네, 자유분방했죠. 네. 네.
0: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 상황들이나 이런 시선이나 네.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이렇게 네. 하나하나 빚으셔서
1: 네.
0: 지금의 우미셸 목사님이 된 게
1: 아직도 아직 멀었습니다. 네.
0: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네, 네.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1: 네 너무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 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 주시고
0: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특별히 특별히 저를 그래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 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 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 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1: 네.
0: 약간 전투적인 입장이 많았어요.
1: 네네네네.
0: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요즘은 우리
1: 네,
0: 여성
1: 진짜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0: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1: 맞아요.
0: 우리 목사님을 네. 비롯해서 다 여성분들이 맞아요, 서서 맞아요. 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1: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0: 없었죠.
1: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영상 많이 봤었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유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전운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 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 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 분들, 사역자 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지 않나.
0: 그 음악적인 네.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네.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네.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1: 네,
0: 쓸
1: 네,
0: 때는.
1: 네,
0: 근데
1: 네.
0: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네. 할 때는 네.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 네, 네.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을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를 네,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네네네.
0: 그래서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1: 맞아요.
0: 여성분들이 네. 인도할 때 그 네. 키를
1: 네.
0: 편애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1: 네.
0: 소견입니다.
1: 네.
0: 뭐.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네. 앨범 계획이 네.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1: 네,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0: 욕심이 없다라고 본인이
1: 네,
0: 그런
1: 제가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0: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1: 네. 잘 구슬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0: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 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먹어봐 하면 저에게 떠먹여 주신다면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네,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1: 또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 또 압니까?
0: 아, 알죠.
1: 그렇죠. 하셨듯이. 네.
0: 그래서 그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어,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 그 러빙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1: 그래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0: 네.
1: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0: 네.
1: 떠먹여 주시지
0: 않을까. 입을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네. 예.
1: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니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아,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진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1: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0: 아 기도 제목?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네.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그래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단일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그것도 이렇게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네
1: 이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기 네,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0: 네,
1: 분들이에요
0: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0: 맞습니다. 예, 네.
1: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0: 아멘. 네.
1: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유,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야 네. 너무 감사드리죠.
1: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해보고 싶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 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아이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제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Water Frien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Isaiah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레지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아인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출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규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달에 팔면 대체

대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2도, 세종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모두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0도로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25도 선으로 시작해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베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그램 목사님

0: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문으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은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맘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0: 예.
1: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한 줄 한 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예.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0: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그 마음이 더 뭔가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1: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예.
0: 그쵸.
1: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그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때
0: 네.
1: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0: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 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1: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0: 영화도 안 보시고.
1: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0: 세상에.
1: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0: 네.
1: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0: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1: 예.
0: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1: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0: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1: 예, 그렇죠.
0: 가면은
1: 아니, 한국 땅도 들었지만 한국 땅에 오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0: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1: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 그럴
0: 그쵸.
1: 거저 생각도 못 했고
0: 도시인데.
1: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 땅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0: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1: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0: 그쵸,
1: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0: 어린아이니까.
1: 예.
0: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1: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그래서
0: 네.
1: 그런 방법을 해가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0: 딱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1: 예.
0: 힘드셨으면.
1: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려.

0: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1: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0: 그렇죠. 결국에는 예.
1: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예.
1: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공항이잖아요.
0: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1: 만개한 꽃들이 예.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0: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1: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0: 예.
1: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그 이제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 딱 붙잡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딱 붙잡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계속 생각한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한국분들의 그 세금과 후원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1: 네.
0: 저희 둘만 3구까지 도착하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1: 네.
0: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예.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남한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구하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걸음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올려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어서.
3: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북에 있을 적부터 가족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의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4: 네, 청진에서 살다가 하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3: 네,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4: 아, 다른 동네에서는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3: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4: 네. 네네.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3: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4: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3: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4: 그때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에

0: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1: 네네.
0: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1: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0: 장마당 세대의 변화,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꼭 가치 있는 연관 검색을 하고 할까요?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그때가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1: 몇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아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네,
0: 네.
1: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0: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1: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 남한에서는 극동방송의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1: 아유,
0: 계시고,
1: 중요하죠.
0: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일룡 형제님은 북한에서 그렇게 태교를 하시고.
1: 그러네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받았다고 할수 있죠.
0: 네. 근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들으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그런 실수를 할수 있는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1: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셔요.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라. 다 죽는다.
0: 네.
1: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0: 네.
1: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0: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그런 장면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0: 여섯 가정이요.
1: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어떤
0: 밀고를 했군요.
1: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0: 여섯 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1: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0: 네.
1: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0: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1: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0: 그러면은 그때 그

0: 6가정, 6~7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1: 네.
0: 긴장해 계셨겠어요.
1: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0: 네.
1: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0: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1: 네.
0: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1: 들은
0: 들은
1: 거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1: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0: 네.
1: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럼 항상 그 라디오의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1: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0: 네.
1: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네,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 하다가 이제 방송이 나오면
0: 네.
1: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네.
0: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1: 오, 대박. 제가 지금 필름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네,
0: 레시바.
1: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0: 네.
1: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느
0: 네.
1: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0: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1: 새벽이죠. 네.
0: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네.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1: 네.
0: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1: 네네네.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0: 네.
1: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0: 네.
1: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0: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소리로만 장면을 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 주고.
1: 맞습니다.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인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네.
0: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

0: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탄식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힘있게 살려면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함은 위험하지요.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죄사함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0: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사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황홀한 기쁨이 넘치고 가슴 속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힘입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

9월 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날씨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강원도와 제주도의 하늘은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 온땅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밤낮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너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높이 띄워 올려주지요. 마귀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지요. 예수님께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때로 비전과 이상의 형태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말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한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분명히 더 매력적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류는 속았고 고통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도 속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생각해야지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시는 태양빛에 감사합니다. 구름에 가려진 날에도 태양은 그 너머에 언제나 있습니다. 매일 당연히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맑은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미세먼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널리 그득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감사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부모님의 성실한 관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살펴보게 하소서. 날마다 성실하게 나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성실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닮은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니 그것들을 거두지 마소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성실한 사랑에 감동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아침 샘터에 간다. 잠에 두 팔에 혼곤이 안겨있는 단샘에 궁중에 이슬 떨구이는 물방울 소리. 이날의 첫 두레박으로 순수의 우물 한 꺼풀의 물빛 보옥들을 길어올린다. 샘터를 떠나 그분께 간다. 그분 머리맡게 정갈한 물을 둔다. 단지 아침 광경에 눈뜨실 즈음엔 나는 언제나 없다. 은총이여, 생금보다 귀한 아침 햇살에 그분의 온몸이 성하고 빛나심을. 날이 날마다 고맙게 지켜본다.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것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평화롭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원천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효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의 삶은 공동체적이다,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진짜 존재감이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큰지에 그 제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예수님이 18장에 오셔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겸손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겸손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소중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가치와 함께, 그리고 사실은 겸손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가치로 느껴졌죠.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좀 존재감을 드러나게 하는 경쟁적인 삶을 살았다면, 겸손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섬기려고 노력을 해도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아픔이, 상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한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 쌍둥이를 낳았던 그 가정이 있어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몇 분 사이를 두고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은 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자라는 걸 잘 몰랐고요. 아버지는 한 아들, 큰 아들만 되게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이삭이 생각할 때도 진짜 에서는 남자의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면 가정에 되게 큰 도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아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활발했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좀 반대였어요. 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걸까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동생은 아무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형인 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뺏어간 존재로 계속 보이기 시작을 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동생은 형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 만만하고 동생을 무시하는 형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이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도 상처받고 야곱도 상처받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다 상처받았던 부적응한 가정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에서는 아버지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았지만 그 팔았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당연히 큰아들에게 줘야 될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야곱에 대해서 치를 떨며 받은 상처로 아버지가 죽기만 하라 내가 죽일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상처 속에 안갚음에 대한 강력한 다짐을 하고 있었던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Bitterness, 악독의 쓴 뿌리. 우리 안에 bitterness는 이렇게 생성되고 유지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Not giving up the right to hurt you for hurting me.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Hurt people hurt people.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된다고요. 야곱은 형에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 인생에 자기의 상처를 입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갔지만 삼촌에게 또 상처를 받고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삼아서 그 가정 자체의 부적응과 상처에 계속해서 되물림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삼촌 집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 속에 형님 에서를 만난다는 그 생각에 기대도 부풀어 있었지만 받은 상처를 해소하지 못해서 그는 불안한

마음을 못 이겨 형 만나기 전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하인들과 많이 하나님 축복해서 늘어났던 그 재물들을 다 형한테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지금 이 악독의 쓴 뿌리가 그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모든 관계 속에서 뭔가는 불안하고 뭔가는 그 쓴 뿌리 때문에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악독과 여기 악독은 비르너스로 영어가 번역이 되고요. 바로 아까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왔던 그 쓴뿌리하고 똑같은 영적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 주어이고요. 그 나머지는 서식하는 건데요. 그 악독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 악독 속에서 노함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미국을 갔다 왔을 때 자녀 한 명을 만나고 한국에 와보니까 또 자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각각 서로 나랑 따로따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둘 다 자녀들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아빠는 왜 요즘 이렇게 화를 잘 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굉장히 인내심 많고 참을성 많다고 우리 안내도 가끔가다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아빠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 화 안 낸단 말이야 하고 화를 냈어요. 왜 그럴까요? 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화가 죄가 아니고요. 화는 심ptom에 불과합니다. 나의 노함과 분냄은 저의 bitterness에서부터 나온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해소되지 않은 상처들로 인한 생성된 쓴뿌리가 저에게 분노와 분냄, 분함과 노함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비판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관계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malice,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우리 모두 안에 곪은 그 상처가 곪아 퍼스라고 그러죠. 이 곪은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함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들의 그 고름을 오염된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소독제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서로 관계하라고 누가 더 크냐 거기에 포커스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겸손의 삶을 살다가도 공동체가 되어가는 데서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겸손과 쌍두마차로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지참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비상상비약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거든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첫째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구절을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만일 다 같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를 할 때 상처,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께 지는 거지만 죄를 질 때 우리가 죄를 질 때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같이 동

공동체가 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상처 입힐 거야. 죄를 질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 단계를 얘기해 줍니다. 이번에 제가 그동안에 내리용서 세미나나 내리용서 훈련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공동체성에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이야기는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처는 나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를 제대로 처방할 때 그 고름이 난 그 오염된 상처를 위해서 용서라는 것을 소독을 할 때, 용서를 활용해서 우리의 아픔을 씻어내고 고름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상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공동체를 통한 단계적인 치유가 용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동안에 여러 번 용서해야지. 아, 용서한 것 같은데. 아, 용서했나? 나 용서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용서한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골맞는지 안 골맞는지, 나의 삶 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방법은 뭐냐면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안에 신뢰할 수 있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내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요, 상처받았을 때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2019년도에 내리용서를 우리 내외가 같이 이 용서의 과정을, 프로토콜을 받고, 아내는 다른 자매들에게, 나는 형제에게 이 용서의 프로토콜을 받고 나서 뒤늦게, 제가 결혼한 지 여보 몇 년이야 지금? 7년, 네, 37년, 네, 37년 동안 제 안에 정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2019년도에 풀렸어요. 아내가 제대로 용서의 프로토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저는요, 제가 큰 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야곱을 제일 제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이라 아내가 기분 나쁘면 금방 이렇게 잠깐 이거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의 기분을 풀기도 하고 뭐 조금만 저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스터 말로만 맨날 말로 이렇게 맨날 말로 이렇게 이게 뭐 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37년을 사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겠지만 하여간 내가 할 때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좋은 선한 의도로 했지만 잘못한 건 있죠. 작은 잘못이었어요. 아주 작은 잘못. 그런데 엄청난 막 눈물을 쏟아오고 그거 가지고 3-4시 어떤 때는 이틀 동안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10년, 20년 살아가 보니까 여자가 히스테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자는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상처받은 걸 또 계속 또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여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토콜을 받고 나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내 잘못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그렇게 심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색인손 아는 적 있어요? 색인손? 저는 이제 손가락 많이 뜯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뜯으면 나중에는 얘가 벌겋게 이렇게 퉁퉁 부어요. 그런데 이 색인손을 누가 옆에 가서 살짝 끊으면 아! 하고 소리 질러요. 근데 지금 아무리 때려도 안 그런데 부어있고 곪아있는 손가락을 살짝 대면 크게 나거든요. 우리 아내와 저의 그러한 과잉적이고 관계 속에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쓴 뿌리가 골무스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픔을 호소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 안에 용서의 과정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상처는 내가 준 상처가 문제가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오랫동안 안에 품고 있던 상처가 곪으면 관계에 심각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난다. 용서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프로토콜 하듯이 차근차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들 상처가 혼자 셀프로 치유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가 깊고 제대로 치료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쓴 뿌리를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고름이 다 빠지고 약이 제대로 발라지고 그 반창고가 온전히 붙어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처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처 회복의 목표는 나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이제 온전히 소독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이런 과정을 하면 형제를 얻게 된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의 단계적 프로토콜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년 전 2010년도에 영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Amish Grace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우리에게 보여준 스토리입니다. Nickelmine, Pennsylvania라고 하는 아주 펜실베니아에서 시골 속에 시골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미시라고 하는 독특한 기독교 하나의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기독교 이 교단이라고 할까요? 근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미시들은 마태복음 5-7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미시 그레이스 영화에 나타난 스토리는 뭐냐면 옆 그 니콜마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우유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정신 착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기가 딸이 아기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하나님한테 분노해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어느 날 아침 엽총과 권총 등 자기가 있는 총들을 다 가지고 이 니콜마인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작은 학교 어린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함께 한 2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학교에 들어가서 10명을 총을 쏘고 5명이 죽었던 스토리예요. 근데 이 찰스 로버츠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아미시 그레이스에서 일어났던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총기 사건의 뉴스보다도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그 아미시 사람들이 찰스 로버츠 가정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고 그 장례식에 그 죽인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의 장례식에 아미시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렀던 이야기의 영상입니다. 내 어린 딸을 죽인 그 살인한 그 형제를 용서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고 이 클립을 저거 설교 때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게 있어요. 아미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혜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죽었던 아버지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거기 형제들과 함께 이미 상처가 깊은 상처가 deep wound가 hatred로 쓴 뿌리로 분노와 노함으로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은 이미 용서의 프로토콜을 하고 용서하러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고 우리가 보통은 이 본문이 여기랑 연관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근데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단순히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인간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관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받은 상처가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땅에서 매면 하늘

0: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관계가 회복되면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는 괜찮고 내 아내와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이 관계가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치유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남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 아내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이라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나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이거는 프라이빗한 것이고 용서, 내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곳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용서의 기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 성도, 부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용서가 공동체적으로밖에 혼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용서의 도움을 서로 받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방언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100m도 안 되는 곳을 헤엄치는데도 자꾸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어요. 잘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손을 뻗었을 뿐인데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빼면 다시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삶 속에서도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아등바등합니다. 손부림을 치고 발부림을 치고요. 하지만 힘을 다 빼야 합니다. 천천히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기 위해 그렇게 가라앉으실 때는 힘을 빼면 됩니다. 그래야 떠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오늘 되었으면 하고요. 안녕하세요. 9월 1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첫사랑입니다. 풋풋한 첫사랑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는 첫사랑입니다.

세상에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기계적인 고백임을 회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습관처럼 고백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편해지면 느슨해지는 죄를 용서하소서. 필요가 강렬할 때만 나의 사랑이 강렬했음을 용서하소서.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나도 사랑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필요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첫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샵0981번으로 첫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 첫사랑 기억하시죠? 우리가 가라앉을 때마다 혹은 위험에 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해냈으면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첫사랑입니다.

더불어서 창원극동방송과의 첫사랑도 기억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 계시다면 샵 0981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 전파에 복음을 싣고 우리가 누렸던 그 첫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과의 첫사랑 좀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떠올리시고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 우리 주님 맞으시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첫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런 책망 듣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5389님께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가 84년도인데요. 그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고 계시군요. 주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4203님, 나의 첫사랑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5010님, 주님 주신 첫사랑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지켜내는 끝사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 끝사랑,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2080님, 9월도 승리하게 하소서.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네요. 9월 1일에 첫사랑. 참 잘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첫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사랑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또 2부를 기다리시면서 창원극동방송과의 첫사랑 떠올리시고요. 혹시 그 첫사랑이 저 멀리 아련하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만난 그 첫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파에 싣고 나를 수 있도록 오늘도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해 주실 분 계시다면 9월의 첫사랑으로 샵0981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집어넣는데 하루아침에 폭박 내려가니까 그냥 저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들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직장의 월급으로는 평생 집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합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하지만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배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만 해도 신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직도 내내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이 낮잠을 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달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달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외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 8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무속인들에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갖다 돈을 바칩니다. 무속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무당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린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스피싱을 통해서 그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탈취해 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는 삶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인기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냥 무분임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연애들 중에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

늙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릅니다. 어찌 보니까 아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에게 행복한 대한민국 재단에서 그들에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모차를 선물로 드리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자, 그것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구에 은둔 고립 청년들을 좀 찾아내서 명단을 올리라 그랬습니다. 교구에서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고립 은둔형의 청년들이 컴컴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것이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2022년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이 대회 60년 사상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에 캐톨릭 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해서 소하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을 따라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화하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외로이 1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표현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한 구절을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집요한 연습광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12시간씩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이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 한번 앉으면 7-8시간 쳐야 이제 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집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조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우리 각자 각자에 다가온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진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이 나를 막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웨여 내게 응답.

0: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야에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스 내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르여 기도하기를 주야에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잘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할 때는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야에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대로 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밤낮 남만 비판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여서는 남 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 꺼진 곳에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0: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 첫사랑 세 글자도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첫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 차마 이 말씀에는 아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 끝까지 끝사랑으로 가지고 갈게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첫사랑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사랑에 무뎌지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계적인 고백? 느슨한 고백? 그런 고백이 되고 있지는 않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첫사랑이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창원극동방송과의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혹은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꺼내서 그 첫사랑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한 달에 10,000원으로요. 극동방송 이 전파를 여러분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뭐 요즘에 건강식품들 많이 드시는데 어떤 건강식품이 장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그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 한 사람의 영혼까지 가는 보호막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첫날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이 전파에 복음을 실어서 보호막을 씌워서 한 사람의 마음에 도달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하죠? 전파라고 보내주시면요. 오늘 9월 첫날 첫 시간 첫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샵 0981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안 올라오네요. 여러분이 이 전파의 복음을 담은 다음에 보호막까지 씌워주셔서 어떤 사람 마음에 도달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전파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4155님, 주님과의 첫사랑 그 평안함이 지금도 내 가슴에 있습니다. 1457님, 첫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딸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처음 사랑과 감사,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2633님, 첫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값없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다라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네요.

8787님, 4227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파에 복음을 싣는 것, 그리고 보호막을 감싸서 한 사람의 한 영혼에게 도달될 때까지 그 복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파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실 분들 전파라고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227님과 8787님께서 오늘 그 귀한 사역에

9월의 첫날, 첫 시간, 첫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9월 1일 첫날을 맞이해서 방송 전파 사역의 전파 선교사로서 함께 해주실 분들 전파라고 남겨주시면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 전파에 복음을 실어서 보호막을 씌워서 영혼에게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0: 살리는
1: 말씀.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목사님.
0: 네.
1: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함께 할 텐데요. 문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것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이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나?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0: 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 그렇죠.
0: 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구절들은 다 또 암송하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
1: 아, 그래요.
0: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1: 오늘 퀴즈로 내드린 이 네. 정답과도 좀 네.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위로받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정말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1: 네네.
0: 사실은 그 단어가 그 뜻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현실에 나는 여호와 목자인데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난 뭐지? 난 잘못 믿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찬양 듣고 또 네.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네.
1: 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기대를 네. 하면서 자, 네. 오늘의 문제는 시편 23편 1절에서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것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이것
0: 네.
1: 세 글자입니다.
0: 네.
1: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함께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것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것이 뭐길래
1: 그렇죠.
0: 의미가 다르다는 것일까.
1: 사실 시편 23편만큼 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애송하시고 하는 구절도 잘 없을 거예요.
0: 그쵸.
1: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뭐 이게 아이가 태어나도 이 말씀, 결혼식 때도 이 말씀, 장례식에도 이 말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안에 있다.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내 목자야. 그러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0: 그렇죠.
1: 근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잖아요.
0: 네.
1: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0: 아니요.
1: 통장은 넉넉합니까?
0: 아니요.
1: 건강은 어떻습니까?
0: 안 좋아요.
1: 자녀 문제 다 풀리셨습니까? 이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0: 아...
1: 나는 뭐 문제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그렇죠.
1: 위로가 되는데 한편 무거워져. 나는 부족한 것 두성인데 그럼 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가?
0: 야.
1: 이렇게 뒤로부터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0: 그러네요.
1: 거기다가 뭐 번영신학 이런 것까지 여기다 딱 개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0: 네.
1: 더 커져. 믿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는

0: 뭐야,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가지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눅들죠. 저는 이게 참 어떤 때는 부담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0: 원어는 좀 다르다.
1: 아, 다행입니다.
0: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위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부담스럽게 된단 말이죠.
1: 네.
0: 아,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 뭐라고? 와. 그 뜻이 아니더라. 이 구절이 히브리 말로는 짧아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발음 안 해.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님은 로일로 에으사르. 이 에으사르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 에으사르.
0: 에으사르 부족함이라는 뜻인데 이 에으사르의 원형은 하사르입니다. 하사르. 하사르 뜻은 뭐냐? 결핍되다. 모자라다. 뭐 줄어든다. 바닥난다 뭐 이런 거야.
1: 여기까지 보면은 살짝 비슷하긴 해요.
0: 그 로가 붙으니까 네. 이제 바닥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1: 오.
0: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야. 어떤 움직임이야. 동사에 가까워.
1: 아.
0: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를 한국말로 생각하면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오르냐? 아, 우리 집은 창고가 넉넉해가지고.
1: 맞아.
0: 늘 꽉 채워져 있어.
1: 맞아요.
0: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1: 아.
0: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바닥나가는 과정, 줄어드는 움직임. 이게 성경에 따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보면 되는데.
1: 네.
0: 뭐, 어디, 광야에 만나 얘기 때 이게 나와요.
1: 광야에 만나. 네.
0: 출애굽기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됐죠.
1: 여기 부족함이란 단어가 있네요.
0: 네, 만나는 하루치죠.
1: 네.
0: 그래서 창고에 쌓아둘 수 없어요.
1: 맞아요.
0: 그치.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 생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넉넉한 상태였던 적은 없어요. 다만 창고가 바닥나지 않는 거야.
1: 네, 네.
0: 오늘 먹을 게 있는 거야.
1: 맞아요.
0: 근데 너 너무 넉넉해. 내일 것도 걱정 없어. 모레 것도 걱정 없어. 이 상태 아니라는 거야.
1: 네.
0: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머릿속에 담으세요.
1: 네.
0: 신명기 2장 7절에 네.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더니 이 40년 동안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1: 아, 여기도 부족함이 나옵니다.
0: 근데 아니 곳간이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에 한 번도 넉넉해 이런 게 없었어요.
1: 그렇죠.
0: 단지 매일 아침에 채워지는 거야. 또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 그거 들어보셨죠?
1: 네.
0: 이게 결정적이에요.
1: 네.
0: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뭐 없어지지
1: 아니한다.
0: 여기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가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단어 똑같아요. 로 데우사르예요. 사실은 같은 단어야.
1: 네.
0: 주어만 나에서 기름으로 바뀐 거야. 기름이 지금 꽉 차 있고 넘쳐요?
1: 아니요.
0: 아니지요.
1: 네.
0: 그냥 기름은 있는데 마지막 한 줌인데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먹을 만큼 딱 어떻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나는 바닥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야.
1: 그러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좀 이해가 됐어요.
0: 그러니까 막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을 와 나는 막 없는 게 없어. 꽉 찼어. 근데 희한해. 나는 막 없는 거 많거든.
1: 맞아요.
0: 근데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야. 거기다가 한 번 채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바닥나지 않는 네. 거야. 계속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을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딱 맞아요.
1: 네.
0: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노래하는 거라면 막 충만한 거라면 뒤에 이어질 내용이 좀 부족함 없으니까 평안해야지.
1: 기뻐야죠.
0: 아니 뭐 걱정이 없잖아.
1: 행복해야죠.
0: 그렇지. 근데 네. 뭐 예를 들면 4절에 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다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넘치는데 5절은 또 뭐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거기 왜 있어
1: 하필이면 그죠 원수의 그러니까, 목전에서
0: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뭐 원수를 가져
1: 네.
0: 그게 아니야

0: 골짜기도 그대로 있고 원수도 그대로 있고 다만 그 한복판에서 상차려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한다는 거야.
1: 네.
0: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읽으면 시편 그 23편 2절부터 막 말이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1: 어.
0: 다윗도 그랬잖아. 늘 쫓기고
1: 네.
0: 위험하고 막 배신당하고 이런 인생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인생이 무슨 뭐 맨 걱정 없는 인생이야.
1: 그때 또 시편이 쓰여진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원어의 결대로 제가 읽어보면
1: 아 기대됩니다.
0: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쉽게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오해 없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니 그러니까 목자니까 인도하시니라고 해도 되겠지만
1: 아, 양을 치다 그러니까 할 때
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니 나는 바닥나지 않는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결코 바닥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바닥나고 부족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1: 네.
0: 이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에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양.
1: 맞아요.
0: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거라면 뒤에 것은 나를 지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야.
1: 아.
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흔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냐를 그렇지. 생각하기
0: 그래서
1: 때문인데.
0: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주면. 어머나.
1: 큰일 났다.
0: 나 요즘 그래서 걱정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0: 이게 그게 아니라는
1: 그러네요.
0: 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많고 뭐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워놓으신다. 나 바닥나지 않게 하신다. 나한테 주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이 대목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차려준 밥상 을 생각해요. 우리 세대에는 넉넉한 살림을 사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어렸을 네. 시절에. 그러면 막 한 끼 때거리 걱정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라떼는 얘기했죠. 그렇지만 막 그런 거 조사도 했어요. 학교에서.
1: 세 끼 먹는지.
0: 밥 먹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학교에서 뭐 이제 도시락 뭐 우리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세대인데 예를 들면 우유를 먹는다. 그런 게 있었어요.
1: 있었어요. 저도. 네.
0: 같은 세대. 그런데 이상해. 그래도 밥상에 밥이랑 반찬 몇 개는 있어. 그 내 밥은 늘 채워져 있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 드시더라도
1: 네.
0: 내 밥상은 내 밥그릇 채우는 거야. 부모님이 자기들은 안 먹더라도 나 먹도록 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고 넘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채워주시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면은 막 없는 게 없어. 원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없는 게 없다는 거는 물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어. 정말 없는 게 없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1: 아멘.
0: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바닥나게 하고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거나 절대로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1: 아멘.
0: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1: 와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원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깊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1: 네네.
0: 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1: 아, 그거 할 때. 엄청난 강력했잖아요.
0: 아니 나는 그 말씀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1: 맞아.
0: 아니 외모만 봐도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어. 내 마음속도 다 안다고?
1: 그러니까.
0: 얼마나 부담스러워. 근데 그게 아니었죠. 사람은 눈으로 보고 나는 심장으로 봐. 엄마의 심장 내 새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편파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 그러네요.
0: 나를 막 어떻게든지 살려놓으시려고 하는 주님이 나한테 있다.
1: 네.
0: 그런데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뜻으로의 부족함이 없음이로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1: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요즘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상의 현상, 뭐 물질이 많거나 막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나 정말 사랑받나 봐.
1: 그렇게 생각하죠.
0: 근데 막 문제가 생겨. 엎친 데

0: 덮친 격으로 또 뭐 다른 문제까지 생겨. 이럴 때 막 집안에 또 막 안 좋은 일 생겨. 하,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주님을 인정하고 목자로 삼은 인생이라는데 네. 도대체 내 인생 뭐야?
1: 왜 자꾸 부족한 거야?
0: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그럼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네? 이 현상을 보고 그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 버려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1: 네. 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 히브리어로 네. 원어가
0: 로 에흐사르.
1: 로 에흐샤르.
0: 네.
1: 맞나요?
0: 예. 로 없다. 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에흐사르가 부족함. 부족함 없다.
1: 네. 로 에흐사르 네. 만나 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는 이 부족함이 어떤 양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0: 그렇죠. 네.
1: 끝까지 우리를 바닥나지 않게끔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그렇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부모님이 더 먹으라 하고 떠주시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여중앙교회 이경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리는 말씀 정답은요. 부족함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닥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뜻이다 라고 시편 23편 1절의 부족함의 의미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아 풍성한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부족함, 이제 다 외우셨죠? 로 에흐사르, 로 에흐사르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첫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까지 첫사랑이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7님께서 요셉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더불어 1754님께서도 전파 선교사로서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전파 선교사가 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샵 0981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또 그들은 바알불과 주기 맞아 장례잔치에 참석하여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그들의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퍼졌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들을 행동으로 변호하자 전염병이 그쳤다. 이 일은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그의 후손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므리바셈에서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이번에는 모세까지 그들의 악행에 말려들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거역하자 모세가 자제력을 잃고 폭발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문화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내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우상에 경배하다가 그 우상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아들과 딸들을 악신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느라 젖먹이에 목을 따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살해했다. 그들의 젖먹이를 가나안 신들에게 바치니 그 젖먹이의 피가 그 땅을 더럽혔다. 어찌나 고약하게 살았던지 높은 하늘에까지 악취가 진동했다. 그들은 장녀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그 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그 백성을 그저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배받게 하셨다. 원수들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은 학대에 시달렸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경을 보시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모아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에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들이셨는지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거반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의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6편 28절에서 107편 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 22절을 통해서 너희와 그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이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본적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설교자로부터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이 씨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함정과 반대로 모두가 은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함정입니다 설교자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두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설교자는 그 반대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설교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의문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넉넉하게도 되지만 빼앗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 모두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설교자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함정에 빠지면 일단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든지 분노하게 됩니다 자랑과 낙심, 교만과 분노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말씀을 끊임없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요 받은 은혜와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이 없으면 다른 조건들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를 하고 나면 청중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씨뿌리는 비유의 표현으로 말하면 넉넉해진 사람과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이요 말씀이 들린 사람과 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전하는 순간 내 앞에 있었던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길가의 밭이 돌밭으로, 돌밭이 혹은 가시떨기로, 가시떨기는 혹은 옥토로 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넉넉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맺는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경해서 길가가 돌짝밭이 또르는 가시던 불이 옥토로 변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던 불이든 그리고 옥토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에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그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옥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 이 땅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내 몸 하나 드려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너는 옥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해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은

0: 나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1: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0: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1: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0: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란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1: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0: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미량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

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삶의 기쁨 여러분의 극동 방송입니다. FEBC FM.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왕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왕의 자녀이지만 그것을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그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한 알아야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뭘 알아야 하는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뭐 하나님 다 아는데 또 뭘 어떻게 더 압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데 여러분 그러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어떤 존재이신지,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꼭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아다라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이 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나 되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써 알자라고 고백하는데, 이 힘써라는 것은 온 힘을, 정말 빨래를 혹시 짜본 사람들은요, 요즘은 세탁기가 있으니까 쉽게 세탁기에 넣어서 버튼만 누르면 빨래가 물이 쫙 빠져갖고 털기만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개울가에서 어머니들이 빨래를 두들겨 빨면 어떡해요? 서로 옆에서 양옆에서 자꾸 비틀잖아요.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날 때까지 계속 서로 비튼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 그런 뜻이에요. 피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매일매일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견뎌내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장 큰 지식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을 깨우칠 때에 그 유레카를 외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 지식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죠. 신약의 말씀에도 너희는 자랑할지니 오직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많은

다른 것을 자랑합니까? 내 능력을 자랑할 겁니까? 내가 뛰어난 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만은 꼬마일 때 꼭 저희 손을 잡고 어딘가를 걷고 가죠. 그래서 길거리를 좀 걷다 보면 아들이 막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 딸내미 보고 빨리 엄마 손 잡아, 아빠 손 잡아 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손을 탁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자유로운 그 손에 잡혀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어두운 낯설은 길을 가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 없습니다. 왜요? 내 옆에 아빠가, 엄마가 있으니까,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의 일을 누가 안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 지성이나 이성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을 이해할 거냐 말 거냐 이것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은 믿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의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을 열어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열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인 우둔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맹인 같은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은 하나님 소경처럼 살아가는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에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마지막은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며 영생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영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이 되었는데 아직도 밤이 된 것처럼 깜깜한 거예요.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깜깜한가요? 아니죠. 두꺼운 커튼이 창문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커튼을 확 열어보십시오. 밝은 빛이, 눈이 아리조록 빛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침이 왔음에도 주님 밤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커튼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내 눈에 가려진 이 커튼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밝은 빛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불평이, 세상적인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진주대광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게 은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들을 바라본다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꽃 장미,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피나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게 장미꽃이 피어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받은 은혜가 내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꾸만 없는 것만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에서는 자꾸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작게 여기 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우리와 먼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두 번째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삶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꾸 우리에게 있다고 우기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깨어지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질그릇 같은 곳에 이 능력을,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심령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막힌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등을요, 보기에도 너무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전등을 여기에 덩그러니 놔두면 여러분 이 전등이 불이 비칩니까?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그냥 유리고 그냥 거기에 세워진 막대기일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등이 불이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원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전원에 꽂아야만 불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때 빛이 나듯이 예수님이 나 같은 쪼그라진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 딱 붙었을 때에, 연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감당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역과 앞으로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란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재정도 없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기술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하며. 어떤 충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할 때 한 몸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걸 할 땐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0: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진주대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의 첫날 아침, 뭔가 마음이 조금 새로워지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왠지 계절도 마음도 새 페이지를 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새 시작의 순간이 우리에게 은근히